0: 담으시 얼굴은 마루에 놈을까 얼굴을 채속 낸다 이너리
1: 얼굴을 찰치 아니서둠 얼굴은 찰치 인조브라솜
2: 야 따로치 주소너리 루마 아리마 윤조리
0: 체릉 담으시 너나 니주 람트메 노그 송나 송나 말이 니주 람트 된적 저사 이너리
1: 점질라 드글름 서송실 어댄적 희샤 샘서종
3: 치젠 드릅실랑 미람카르 나티 람튼 우찌 참친 치람벌 치젠 드릅실랑 미람카르 나티 냠무 담진 도르 우체랍실 드릅실 람튼
4: 이들인게 상큼하게 되나지와 끔더니 되는 나시 그런 이런 신경 남식네 설경이 있던데 나서지는 저한테 어디에 줄 때남 당을군데 전이 나는 신경 초 그렇게 젠소고 사케점 초로급 신수 이수 사클 멍체히라 고로고 아마로고 사클 멍체히 등 감함 등 스동스코르 둘란 나 걸무 종체자 바르종게 생당동들 거즈니 차르 총총리 차르 삼성도 와브즈 세고케 때문에 상천은 그렇게 사크르 젠트간 전이나 간남 통하니 같은 몽어게 남신들에 대전은 홍원국시 바트르나 대랑 양거딘랑 랑신게 선거 사클 멍체히람 초흐르 사클 멍체히 초로그 사클 멍체히 초업성라 이슈 고로그 사클 멍체히 아르마토그 사케 등등이 나 고르모 종체자 두단게 생등동들 거증된 차르 총총리 차르 삼섬다 마브지리에서 때문에 상천은 그 사클 잔다간 전이나 간남 통하니 같은 멍어게 남신들에 Tani Honghoshi Batrina Tirang Gungmung De Yung Arang Shingga Salang Ra Cho Khir, Cho Lu, Cho Pshing Yishu Ga Pshing Shuk Ra Golu Gu Sakil Mung Che Hi Ar Ma Lu Gu Sakil Deng Na Gor Mo Chung Chit Ra Dulan Ga Shing Deng Dung Dar Kor Zing Deng Chir Chung Chung Li Chir Sam Sam Da Bab Jir Yisik Ok Demil Shang Chin Nang Kirk Sakil Ga Zan Da Gan Cho Ni Na Gan Nam Tung Ani Khitin Mung Ake Nam Shin Dere 레이트링게 산클라지 티나치와 아르금다니 아릉싱게 콰퉁조 고르즈가남식니 틀데이 나치진드간도 디셰주레 살릉사 근데 간나마랍겐데 토톰 고르테잉거거니 고르테잉겐 예르치그레 라투사 근데 흐튼멍겐데 토톰 고르테잉겝 지기치니 고르테잉겐 예르슴레 흐텔링 칸디 간나마랍겐데 토톰 고르테잉겝 제니 고르테잉겝 지르그레 공호사 근데 차르총총바바니 흐튼멍위야 남시른저전데 토톰 고르테잉겝 든니 고르테잉겐 예르헤레 다브지 그 사건데 간나마랍겐데 토톰 고르테잉겝슴니 고르테잉겝 제트그레 이슈 제르그 사건데 차르 총총 밥지는데 도든 고르테인가 아니 고르테인게 조가데 아르마친 그 사건데 카친리만 바바니 차르 총총 밥이 안암 시른저진데 도든 고르테인게 찍니 고르테인게 제트레 텐신 그 사건데 간남라 바니 차르 총총 밥이 안암 시른저진데 도든 고르테인게 찍니 고르테인게 녀찍레 나 고르몬데 간남라 밥지는데 도든 고르테인게 제니 고르테인게 녀찍레 다통 그 사건데 간남럽 지는데 토튼 고르테인가 든 고르테인게 녀흐레 스톰스쿨 그 사건데 간남럽 지는데 토튼 고르테인가 든 고르테인게 쩨거레 스컴범 그 사건데 간남럽 지는데 토튼 고르테인가 쩨니 고르테인게 쩨거레 피행 그 사건데 끝은망 지는데 토튼 고르테인가 거니 고르테인게 녀치그레 후투 그 사건데 끝은망 지는데 토튼 고르테인가 쩨니 고르테인게 녀흐레 메흐그 사건데 차르총총바바니 끝은 멍비야남 시른저르전데 도튼 고르테인게 찌기니니 고르테인게 녀르제레 화룽그 사건데 차르총총바비런데 도튼 고르테인가 아니 고르테인게 조브제테 슝화그 사건데 간남르바니 끝은 멍비야남 시른저르전데 도튼 고르테인게 찌기니니 고르테인게 녀르제레 차카그 사건데 차르총총바바니 끝은 멍비야남 시른저르전데 도튼 고르테인게 찌기치니 고르테인게 녀르니레 쿠찬차그 사건데 간남르바니 총총바 변함 시른저르전데 도튼 고르테인게 찌기니니 고르테인게 녀르니레 레이저링 상칸라지 뜨나초 대령 나시 금이랑 신경 남식네 친데 주디오나 다 대령 그 년근다란다가 공문다란다가디 와르금데 나르진다랑 신가 사자 고르즈네 존이나인 지 차르나밥지 오니 너무 흥선들이라 드럽처럼다 주니만다 주랑 근데 존이나랑 신가 사자 멍체 희전 존이나 너무 차르나밥지 그 등간데 저게 멍니 대나가 흥선들이라 대칭 주랑니 살든 이진다 아 땅도 먹은 흥선다 세세진다 대등한테

0: 당게 된적은 거거는 조주인 하진가 개치금 대등탄 때는 여러분 님들도 다른 조로 고독공과 공당이 반마 종님 하라 능탕한 조수세 지난다 단디와 끔들은 데라 여러분 님들도 온다래 된도 알아는 가완 조수세 지난다 너 정말 단디와 끔들 람뜸 거라 근득 지드니 하라 조수인데 이게 여러분 님들도 온다래 대칭 단디와 끔든 람다 지식 수세 공의 상천도 요 계속 되지 않게 충분한 요거리 잡수베 등뜨게 다는 거거는 조주인 하진가 치게 Tintu janam sungsi tekan yang kani kung huk warkum da gan din sonji na yung tanda ga chu minhe zunga guan tin zungdir ga warkum da tani chaka ga sambang ga warkum da randa tani chaka ga yung ara zungtung ni hara bakate sunga bakate ni hara chal ngang ga nyo su lamtum da yiki janam sungsi tekan zungdar yeti chengan di warkum da ngang lamda jir kar ku chen randa ringa ni sardin yi juga nyen kao chen randa mung nang sada gorzi go kiti chenga tani yi nyen ka chen gang ni taitang na diga sa shikab shingwa sa shikab da artak da yiki sar garab chiyo nuk chenga chupur ka yung lamtum da zu jirin jogori Zabzora tangtruk ngitang nangkar koran yojuyin hachanga kachige. Tintu janam tigibdan tikim tsokhar niyar tongkur ka warkum da ishti unan daga khutu zunga kazan kaksay kuna pkharam daga yindaran da sindaran na lamda jir kur goni namuga hangsan da yokim. Tichay ngan dana radiga tanda ushi tongdi ka warkum dani harisaran yu goni dan namuga chanda yinsuk tanda radiga sashikab shingwa sashikab dartak da iki sargarab chiyo ki tichay ngan tanda piyani khutu say jina anda tanda khutu niga nangkan ni tashara yang piyana yonsu warkum dana lamda jir kur goni namuga hangsan da nukchay ngan shungdana yu gori adiga sashikab shingwa sashikab dartak da iki sargarab ti datang yab denja kuna 그걸 요주이 하진가 치게 레이터링 그 상큼나게든 공근들 간소니나 주디랑 나시 그런 이런 신가 남지역 리츠 그 튼다니 이런 신가 젊 그람 거리서 논다리 했던 젠가 주다 남뜸 거라 칸리 소니나 랑 담다 즉 시그수시 권을 안다 즉 가르고 오는 안다 너무 항상도 요 캠티 젠가 토벌 가양 송다는 야마란 요건 오나 잉 자브조라 땅트레추 하진가 치게 더네 지금 지그터는 샹칭 너무 거르자 주디 오나 샹칭 너무 된 소니나 다주 샹 땅동들아 대화란 바가 남뜸들에 대칭 주 다르자다니 슝화 세진란다 사운은 그 인들은 더 세진란다 안다 슝화네 다르자다 그 정도 살인 대근 관람도 고듬도 시식 손도 새끼원이 로름도 인다라 카르통도 새끼 오케 되는 다는 하시고 아름데 다르다니 슝화 갑정도 사는 차른다 마고 그래서 되신 그 손은 용건 갑다 정말 인 잡조라 땅틀에 준다인 하진 같이 게 디한친다네 대등 한타 자르마니 이든 니니 입시가 상신다 마니 입시한테 손이나 주어 자르트로 종가 윤다른다 이든 디와르금 드르나 다담 르그니 즉 사르든 이진란다 남다 지르카르코 오사텐다 강튼다 인 고르즈고 키단다나 디가 사시크 싱오나스 콘다 사라가르 티오케 다니 상친다 마니 치거 그건 조르가라와니 치그티크 와르금다 이스티오나 인 다가르마 칭든 하라가 인이나 송든 하라르 갑디가 성공만 요소 와르금 드르나 인 남다 지 시그소 세코노 찬다 요소디 쟁그 단디 와르금들은 용큰가 뻔다 총마기 자브조라 땅뚝니 다놈 거르거는 조주인 하진가 치게 Tani shangchen mani tukjek tani tanagma la suko tar kansag hara chirji gwaar kumdani yang hara paha chewo sung tani hara dier tanagma nyo suko dam tumdur nil dam dojik shig su she kunu chanda yo suko di chenge shungdari nyong kanga penda tsang magi yin zabzura tang turuk nita nongkur koron jo ju yin hachanga chige Rechering sankhan haji tina gonggandar kan choni na chu tirang haasi kong irang singa lam jik li chik chundani arang singa shang ching damda gongdari. Te chingatan diwa arkumdan lamda jik shik su shek gongdan randa arangani sardan yi juk nyen kao jen randa damuga nangchand zikid maa yok di chingi shungdan yamaran yongkanga banta chang maa yi zaabzura tang turuk gintang langkur goran yo ju yi ha chinga gachiga.
1: Udam chini cha caolum cherwi dirib jik arang gada. Zar chunga khtam lang gopi derang ganjir do che ji hindo pa kang sing che ji hir gi pa kang sing jamdil shugdi khsar jir

레이저링 산클라제 되나 지와 아름다니 점저쇼디 산지르 세크노 삼바 통지나 시교된 되나 전 점저땅 대와 근데 뭐 산지르 즈가 코르즈가 같이 지는 즈가 도디셰 주라 근데 좀 님마다 초랑 근데 손이 다 초카 상리 좀 다 등에 능 생가 담치 다 쳤던 게 저 담치 뒤친가 공성들이라 대친가 저 공성 님마 선보랑 근데 영 산이 소소근 담저 데 크금 말나데 손이 나라 영 다 좀 점저 된적 땅 대와 근데 탄다니 땅들

0: ཁྱི
1: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2: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1: ཁྱི ཁྱི ཁྱི
3: zashin sebi dhubu namba, kya namba, kakam zanga. Daya nga su gangzhong shalang galenchan li lanzim shong song. Derang galenchan de ngay kachag lando, nzintang somdik shil, nga kabzang nam gilgin. Re dhubu namba, derang galenchan nga nga zi, rihkur sarbi naksil nganjim kurgi khabdazi. Dumuga langziz kodigi daltangi. Tandi danshi gandu na ingi na, sorgun shangshin thora mamang chamkhan ga chamkhan dhigtan da galma danshi yul. Dana shunig shi, galam reylandaga kondi wazi yil. Wei.
4: Oh, ngudan ba, demo.
3: Oh, demo yin, demo yin. Chumukhan dhukhtin kyo demo yin na.
4: Ah, demo.
3: Ya, terang shao ga tesang ka chwa nga chanda tangli yin na thiji chi shi?
4: Ya, ya.
3: Tingna terang ga nga jojo tabar chonji na ta nasil nganjum ga kuwan dhag ta jojo zga cheta khabda yin na ziri. Tiga tangkli yin ramo?
4: Ri, ri.
3: Tingna ta rikur sarwa ga nasil nganjum ga sachin dhe yin na ngimbib yi kyu ga kaftung dhe gyashi mamu mangsuk tabar chonji na dhag nginzin gala ka na yin samsa gangrgi yo jiri. Tingna ki gyashi nyanku na ba ta ndi nginzin dha ta jesa tangju ga chela tomr ta chamu zga nga nasil nganjum si yin na nasil nganjum sir gunon da chamu zga yin na ta la suqa ga tani kafda zga na.
4: Re rin gunzin ba. Ta chas tang ga nasil nganjum sa gunon da ta kage ᱡᱟᱛᱷᱤᱝ ᱜᱮ ᱛᱟᱱᱤᱡ ᱢᱟᱨᱢᱚ ᱟᱛᱟᱠ ᱛᱮᱡᱤᱱ ᱛᱮ ᱠᱟᱜ ᱧᱤᱢᱟᱝ ᱨᱮ ᱢᱟᱨ ᱢᱟᱨ ᱡᱟᱛᱟᱱ ᱫᱚ ᱪᱟᱛᱟᱝ ᱜᱮ ᱪᱤᱱᱫᱮ ᱡᱮᱭᱩᱝ ᱱᱮ ᱛᱟ ᱯᱮᱠ ᱭᱚᱱᱩ ᱜᱮ ᱱᱟᱢᱚ ᱜᱮ ᱛᱟ ᱪᱤ ᱪᱮᱥᱚᱜ ᱪᱤᱪᱩᱝ ᱜᱮ ᱥᱟᱝᱜᱟᱥ ᱠᱤᱱᱫᱚ ᱢᱩᱫ ᱠᱤᱱᱭᱟᱝ ᱡᱮ ᱛᱟ ᱢᱟᱝᱫᱟᱱ ᱛᱮ ᱜᱮ ᱛᱟ ᱪᱤ ᱤᱧᱤ ᱜᱮ ᱱᱟᱝᱛᱚᱢ ᱛᱮ ᱭᱚᱱᱟ ᱜᱟ ᱛᱟ ᱪᱤ ᱫᱤ ᱪᱤ ᱪᱮ ᱥᱟᱣᱩᱫ ᱦᱤ ᱛᱟᱢᱮᱡ ᱭᱚᱱᱩ ᱛᱟ ᱠᱮ ᱛᱟ ᱪᱩᱠ ᱛᱟᱝ ᱱᱟ ᱛᱟ ᱱᱫᱤ ᱪᱤ ᱱᱟᱯᱚᱡ ᱭᱚᱱᱟ ᱛᱟ ᱫᱚ ᱠᱩᱫᱤ ᱡᱚᱱᱤ ᱥᱟᱡᱤ ᱥᱟᱠᱩᱠ ᱛᱟ ᱱᱮ ᱜᱟᱢᱵᱟᱡ ᱭᱚᱱᱟ ᱡᱚᱱᱤ ᱛᱚᱡᱤ ᱥᱟᱠᱩᱠ ᱛᱟ ᱱᱟᱠᱷᱥᱟᱨ ᱱᱮᱱᱡᱚᱱ ᱫᱚ ᱪᱚᱢᱡᱤᱱᱟ ᱛᱟ ᱥᱮᱯᱟ ᱯᱩᱭᱱᱟ ᱪᱩᱠ ᱭᱟᱱᱟ ᱛᱷᱟᱢᱜᱤᱛ ᱪᱤ ᱛᱟ ᱥᱟᱪᱩ ᱛᱟᱝᱠᱷᱟᱱ ᱫᱮᱨᱤ ᱪᱟᱱᱤ ᱛᱟ ᱥᱴᱤᱭᱩ ᱴᱤᱠᱤᱱᱟ ᱪᱩᱠ ᱭᱟᱱᱟ ᱠᱷᱮᱯᱩ ᱴᱤᱠᱤ ᱛᱟᱱ ᱫᱚ ᱢᱩᱠ ᱪᱤᱫᱩᱢ ᱥᱤ ᱭᱚᱠᱢᱚ ᱱᱚᱢᱚᱱᱟ ᱠᱟᱝᱜᱟ ᱥᱤᱫᱩᱢ ᱥᱤ ᱭᱚᱠ ᱭᱚᱠᱨᱮ ᱛᱟ ᱪᱤᱛᱩᱝ ᱛᱟ ᱢᱟᱥᱟᱛᱟᱝ ᱥᱟᱡᱤᱱ ᱨᱚ ᱛᱟ ᱛᱷᱟᱢᱜᱤ ᱞᱤᱝᱜᱮ ᱜᱮ ᱥᱟᱪᱩ ᱡᱤᱥ ᱯᱮᱛᱟᱱᱟ ᱛᱟᱱ ᱫᱚ ᱪᱤᱛᱩᱝ ᱞᱤᱱᱤᱠ ᱯᱩᱡᱤ ᱤᱱᱤᱥ ᱛᱟ ᱞᱤᱝ ᱟᱢᱵᱟᱡᱨᱟ ᱤᱱᱤᱥ ᱛᱟᱱ ᱫᱮ ᱛᱟᱵᱩ ᱪᱚᱢᱡᱤᱱᱟ ᱛᱟ ᱪᱤᱛᱩᱝ ᱞᱤᱱᱤᱠ ᱯᱩᱨᱟ ᱞᱤᱝ ᱟᱢᱵᱟᱱ ᱫᱮ ᱛᱟᱵᱩ ᱫᱚ ᱪᱚᱢᱡᱤᱱᱟ ᱛᱟ ᱪᱤᱛᱩᱝ ᱥᱮᱨᱟ ᱜᱩᱱᱟᱹᱴᱟ ᱡᱚᱱᱟ ᱜᱩᱱᱤᱥ ᱤᱱᱟᱨᱟ ᱛᱷᱟᱢᱜᱤ ᱪᱤ ᱥᱟᱪᱩ ᱡᱤᱝᱜᱩ ᱛᱷᱟᱢᱟ ᱛᱟᱱᱫᱮ ᱱᱟᱠᱥᱚᱱ ᱱᱮᱱᱡᱚᱝ ᱜᱮ ᱥᱟᱝᱜᱟᱢ ᱫᱤᱜᱱᱟ ᱟᱵᱡᱤᱜ ᱫᱮᱛᱟᱝ ᱠᱟ ᱫᱚᱝᱫᱟᱜ ᱫᱚ ᱠᱩᱛᱤᱛᱟᱝᱱᱟ ᱟᱛᱟ ᱥᱟᱝᱜᱟᱢ ᱫᱤᱜ ᱪᱟᱵᱡᱟ ᱦᱟᱪᱤᱝ ᱜᱮ ᱪᱤᱡᱩ ᱜᱟᱝᱠᱟᱨᱤᱭᱟᱱ ᱦᱟᱪᱤᱝ ᱜᱮ ᱡᱮᱱᱡᱩ ᱟᱛᱟ ᱫᱮᱱᱩ ᱡᱤᱱᱥᱮᱝ ᱜᱮ ᱟᱛᱟᱱᱫᱮ ᱛᱷᱟᱢᱜᱤ ᱪᱤ ᱥᱟᱪᱩ ᱜᱩᱱᱟᱱᱤᱭᱟ ᱟ ᱪᱤᱛᱟᱝ ᱜᱮ ᱪᱤ ᱪᱷᱚ ᱫᱤᱱᱡᱤᱜ ᱤᱱᱟᱪᱩᱠ ᱭᱟᱱᱟ ᱟᱛᱟ ᱢᱟᱢᱟᱝ ᱜᱮ ᱟᱫᱤᱪᱤᱜ ᱪᱷᱚᱣᱟᱛᱟᱝ ᱦᱟᱪᱤᱝ ᱜᱮ ᱡᱟᱣᱟ ᱛᱟᱱᱥᱟ ᱪᱤᱱᱩ ᱜᱮ ᱟᱛᱟ ᱛᱷᱟᱢᱜᱤ ᱪᱤ ᱥᱟᱪᱩ ᱥᱮᱜᱮ ᱵᱤᱪᱤ ᱛᱟᱫᱤᱜ ᱪᱮᱢ ᱛᱟᱱᱤ ᱠᱷᱤᱪᱤᱝ ᱱᱮᱢᱵᱟ ᱪᱮᱢ ᱛᱟᱱᱤ ᱠᱷᱟ ᱡᱤᱝᱜᱤ ᱛᱟᱯᱥᱤᱱ ᱪᱮᱢ ᱫᱟᱢᱩ ᱠᱚᱨᱡ ᱛᱟ ᱡᱚᱱᱮ ᱛᱟ ᱡᱚᱱᱫᱮ ᱛᱟᱢ ᱟᱛᱟ ᱛᱟᱜᱤᱥᱱ ᱫᱟ ᱪᱤᱱᱫᱮ ᱪᱮᱛᱩᱢ ᱥᱟᱝᱜ ᱟᱛᱟᱱᱫᱮ ᱟᱛᱟ ᱠᱟ ᱫᱚᱝᱫᱤᱜ ᱛᱚᱝ ᱩᱱᱤ ᱫᱟᱢᱩ ᱥᱤᱠᱥ ᱛᱟᱛᱟᱱᱤ ᱥᱟᱝᱜᱟᱱ ᱫᱟᱢᱩ ᱡᱤ ᱛᱟ ᱡᱮᱭᱚᱱ ᱨᱟᱝ ᱡᱤᱱᱤ ᱯᱮ ᱠᱩᱱᱩ ᱜᱟ ᱟᱢᱜᱤ ᱥᱛᱚ ᱤᱱᱟᱭᱟ ᱟᱥᱛᱚ ᱟᱛᱟ ᱠᱟᱛᱱᱟ ᱟᱝᱜᱟᱞᱤ ᱛᱟᱥ ᱜᱟ ᱫᱤᱱᱡᱤᱜ ᱤᱢᱵᱟᱛᱟᱱ ᱟᱝᱜᱟᱞᱤ ᱪᱟᱱᱛᱩᱢ ᱭᱮᱱᱩ ᱜᱟ ᱛᱟ ᱪᱮᱛᱩ ᱫᱟᱢᱩ ᱥᱤᱠ ᱛᱮᱱᱡᱩ ᱟᱛᱟ ᱠᱟ ᱜᱟᱢᱜᱤᱱᱟ ᱥᱩᱛᱟᱢᱩ ᱡᱤᱱ ᱛᱟ
3: རེ རེ རེ ད རེ ཁུར སར བག ནག སལ ངན ཇུམ དེ ཚོན གི ན ཐང ཧོམ མག ནག སལ ངན ཇུམ དང ད རན ཉི གི བར ན ཆ པཏ ཧེ བག ཆི གོ ན ཏི ཁ ཁུར ན ཡང ཨ ད གན ལག ས ཤིལ ཚ གི ན
4: རེ རེ རེ ད ན གོ ནི ཤེ པ ནང ཇིན ཏ ད ནག སལ ངན ཇུམ ས གོ ན ད ད ཁ ཁ ཆེ ཏམ ཤང གི གི ད ན ད ཏ ད ད ད གི ཤང གི ད ད ཁུན ད ཨ ད ན ན ན ན ཏོ ཚ གི ད ས ད པེ གུན ད མ དེ ན མ ཤ ད ཤང གི ད ད ཚོམ ཇེ ན ཅེ ཏང གི ད ན ཉེ ཏུང ལུ གི ཡི མི ནི ཁ པེ གི ཡོ ན ཤ ཡེ ན ར та чом юра та нихтэн хса пигуни так шанган да музык пенути а та ништун човжелу а пену а тэ дхутэйнэш та дани ништун човжеглу та нихсын нэнжунг шанган дхутэй пас пени мэцэг а кэпэйн лухсын а та музыкш та тэн дэг та чэтум шанган дхутэй пену гэвжини а та жачэр мунтун мунцхэйн а та нихсын нэнжун сэн дхутэн а чэмүзгинэма а тэ дхутэйн кэ кутукса узгшин лёк ᱛᱮᱢᱮᱛᱮᱠ ᱫᱟᱫᱠᱷᱩᱱ ᱫᱮᱜᱮ ᱟᱜᱟᱥᱟᱱ ᱛᱮᱢᱮᱛ ᱛᱩᱠᱤᱭᱩᱠ ᱛᱮᱛᱟᱝ ᱦᱟᱱᱛᱮ ᱟᱫᱟ ᱪᱮᱛᱩᱢ ᱥᱟᱝᱜᱟᱱ ᱫᱮ ᱯᱟᱣᱟᱱ ᱫᱮᱜᱮ ᱟᱪᱷᱟ ᱪᱷᱚ ᱵᱤᱝᱜᱤᱠ 레드콘데요. 아다가 템지 하진 그 원세스글은 욕. 아다 디나 뉴스톤 조브제글로 베누가 다 낙생 엔준 데즈 참지나 아다치스던 그 아다치 소통나 숑고 요노가 아다가 산다. 근데 판참에 딱 소리 스토리시 군단다. 야나 낙축가 담드 숙지게 됐던 아다 메젤라 아다 결동시키는 단자. 야나 치츠코 땅이 딱섬 거진트 아다 그 낙상송도 고대에서 홍지는 단자. 그러니까 아 연가 담드기 오피군이 흑흠시진 단자. 야나 초친 마톱 됐던 아다 살코 돌고나 죽. 야나 대르카스고 몸든 시진 단자. 단 너무 그 먹겠디나 어그니 아다 나그니나 고니 단 너무 그다 원심 재매기나 죽. 야나 먹통 럭슨 그 다시 아주 멤버 됐더라. 아다 태그 동덕동군이. 아까 무슨 아더니 나 녀통 조브제가 로니다 그게 너무 그 채팅 장그들 아더니 배영 롱가 희송 고르노고 지니 아 늑스는 냠좀 샤와도 고티가 땅습트 배노가 진창그 아다치 공리시 고노고 다치 소티 뜻이나 축이나 아다 호킹 시지는 단다 너무 그 아다 그가 능니 이나 축 너무 그 니속 그 팀게 샤쇼도 고티 아 진용아 진용 송욕 옛나라 다치 축 패지스 송아던 하더니 아다 니속 그 남바요 내가 사람 몽숑고요. 아, 다 사르트 숑고 요누가 아, 다 참게지 탈음이나 죽고 영나 아, 참게지 샤초 사람 됐더라. 아, 쨌든 그 흥위 아랑신도 그때 하던 게 지내던 모습으로 뭐. 아, 다 쨌든 그 거기에서나 혀츠미 있나? 참참이니. 언젠 그 같나? 아, 다 그 모의 탄이 그 체력이 있네나. 모의 탄이 있나? 그 참게 된게 그 샤초 있는 뭐책 아, 다 뒤에 진거 님은 그 좋아해나 죽고. 영나 진짜 저 림직라. 아, 그 흑심 하친 그 진이, 돌락 하친 그 진이, 전부 그 샤추, 양 틈게 샤추, 망우숑 그 욕. 아, 다 흑벌트, 아, 다 그지나, 가성대랑 다자기 기다. 아, 대로 좀 쓴게, 다자기 떠니요? 아, 다 늦던 던자와 그, 아, 다 그지나, 아, 근데 틈게 샤추, 싸워도 그때 망우숑 그 욕. 대로 좀 쓴게, 다로영, 쳇드, 아, 루스치가랑 넘어가, 아, 다 늑슨 연중 샹근도 그때 빨대던, 아, 다 샹근 종음 듣더라.
3: 레디디 탈루 서터 페루게 레쿠르 서비스 난좀도 타그마거 망지터니 사르숭가 잡순 랑지 요니마츠크 시스코 덴즈그라 마문가 데르칠 소와 히진 셴부 테프고 노그 청글 그 사슨 암바트가 돈독통 이제 레즈리 치티샤코 코모 티기타마 아타 청순 쳇기 인기나 자체 롱롱 망속통 대화 하신 담습 쳇누거 긴통 그 교진가 호연을 달더니 다 릉그 기근도 시게 손치 예군나 영나 냠조 거사 근거 요니나 달라서 관계 되네요 갑다르게나
4: 단드 자체 롱롱 망속통 단 대화 요누거 아타 코인 춤을 하는 신거 조킹가 그 다지게 그 회랑대 동시에나 아 단드무 릉나카 챔부 간이시나 죽 아 다 땅보이나 아타 에치 안디 제름게 디와가 능크니 다자치용 좀 멍숙게 냠죠고 사치족 아다 때코네치시나 다 쳇땅게 다 디와가노니 아치 타코네치코노 다 틈게 틈게치 사치 땅케마니 그야 디오치욕 디냐 아 다스가 디위는 게 디오
3: 제
4: 아 드라스콕 디나 다 뜻쟁고트 스투 까즈나 그게 디와즈이나 디와는 게지 디혼 이나 축이나 아디와는 그 아디마요 담큰 그 의원도 그 남구티 값스 아따도 그때 돌고도 못 오고다 그게 참게샤추 디르가 동덕도 못 오고 뜻 뜻쨌든 그 그게 아디와도 점지나 다 자침 징이 테네 다 그게 재킷을 입고 있는 맛 아 디나 아다 그게 재킷은 제일 리콩 그 아다 응차 그와 다 디와가 담긴 데게 다른 게 디와가 난크 도템나 축 하나 기중 샤와도 그때 군에 담을 그 뭐 아테 인터넷에 디와가 디홈 담고는 나죠. 그러나 디와가 디망을 함 큰게 아다 의원 넘버 좀 담고 디카스 연극게 아 자팀 그 땡크가 알아던 담바지 오늘. 아 과나 동화만 못 전팀 제크 디망을 의원 담직 자팀. 단다통 달아 속바게 자팀 땡크 마지 오늘. 대노 좀 생게 디위는 게 디홈 나죠. 그러나 디위 의원 함 큰게 의원 담고 디카스 니퍼트 아 디와가 용 디와 능크가 용이 아 딱그나 용처그 яна катанда тандam guni kandam guni dam guni matsek kandam bi gorim tiyan jatim chistan kas yonu go gorim tan ka tam gu a de no jin sang ta chistang ga ta diwan no yang shang ge na chuk diwan ga di khum dang guni na chuk yana diwan ga ka ayon dang gu ti kaps a ta cham tam ligin tam ge ka dolig duk ti ma so de tang a ta kasna a yang ka ge sna cham ji ge to khu gu jin da yana ka ge ko ngem dong jin da yana ka ji ge jin da ma dam gu 진든지 다크는 담쿠 샤완 똥데 똘록 똥데 타

0: ཁྱི་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ཡང་
1: 치지 셈칠 세신 바들 나치 도크르 세신거든 에츠크 셈템
2: 냥쿠남바 통디 에츠크 셈템 시비 참비낭 조르몬케 점등 므키 치시바 디셰지 이현
3: 흑정웅 고쿵스 젬리피 초첸보 메이퍼 조체 참모 따집셔라 리메일 사그지 첸보스당드 조체 참모 랑스투치 머프장니 냥냥 흐지 칠럭 첸보르 접바인 어답자퍼 우쇼칸 대고 등 중국 환경 전속 제진리 주시 준비 톱탕경이니 초르문데 탕스버 용르크브 쿠모 탕당퍼 흑성어 도슈크 섭초티 자친고 쿵 탕르퉁답 셴비 돈롱게 정르 중치비 쇼조터 전시진득 스카프터 코민 잠능 스티오건라 사차요비 레버 동척 사차르 쳔멋답저비 메콩치원 당토가 맘르 작슴 종이치 사지 쳔보르당답저비 쳇친 총총치긴 바머히 흑장우 쳔고 코모 멈든다 토머지비 이르까지 마터 셔제제 맘망망초치 디너랑 원능 초르문라 정비 응원금제 왁치거든 저와 팀이 바마슬 흑장치르 모미 자체 등 메콩치우저콩치 르자급 측 얼음초치르 갈비디랑 땡 상위린디 바시잉이 밥실치기
2: 갑드라 Teki dilung ditib jian nyanjur shichuk zonjig ba wushu khan tsurhun da tang dangbar yung. Dribzil thumam yagangi, kumi lu jachga rang tsurhun la jangbi germi ki samtsul cangma abaldin jirngur cam. Teki mangchu jian ngariyu da nginzin chul, har jangtag dami chubi zongki tsurhun la tongta warsam da longshtonggi gangyol jang. Anidir jangar chi la sarjig shenbaji ji stagtam goyi yol. Lu na yondi, 我说韩记广东的从业人员用于村民的米卡尼托根格沃普恩特格甘尔的天用瓦当恰不得你是从这里于数采用的三人家的年龄的同意模了整个气象说刚起查清的先比村民的文章的眼里进退的神以下要看你那么这天的结上来不是东这个事儿玩美的结上比美空这位喜欢当 ཁྱི ཕྱད མམ གསྲ

사디 디출라 다르비 친예진인 저공머레 아리 선전 틀릉포 등 자모 멜라니엔 이지 중국 자급지 주시 시진핑 등 자모 플리엔남니라 포정 가로르 갑시 소톰 샤마 시진핑 등 플리엔 포정 가로르 펜주르센급에 틀릉포 등 멜라니아 이 조섬 고잉응 페스시 자급지 지역 선전 등 소수르거디 냠터 커퍼촌버마슬 소톤다시피 근준단자처럼는 소톤 고잠지 시진핑 등 틀릉포 남니 지 소수르 히츠급을 시진핑기 중인저인 폐지라 샘크르 등 잡출셰비 아리 리릭소수 문너 특성 소문진 참르 등 담출 디친지 문든시 시진핑기 단도네 달로 다르가버 신진 틀릉포이 중국은 참접시니 르그럽슝 디출 통통 로실 잠영 망고르버 중국 등 아르자크미 지 존전지 판선 참접시니 아자크미 요런 롱셰비 로직 사라잖아 텅딘 참들 리영 텅몽 예즈는 사라 망보슝니 중인 직전 장업진 진 탑지 단성 지위 능돈 판선 제초서 등스디 中印这位 他去接车中骚扰观众席游了。

야 형님이 두고총총초 지난바 대모이나 다르다시 저거 산신능 진반데 이제나 졸무르크 롱칭그 원도의 감성그나 총시 죽초치의 고직 시비 디스르 카르마 앞지른 그 나총 시비가 측그 타동림 친인 리에다나 두고총총총마영 다 담출 디칭그 그거 공성다 등들 다등이 파마 등 산더 다 디친데로 그 요질 리에다나 포자르기 영스캠다 등 스탠바그고니 당아수 지암마르크 크르가 담출 디칭가 슝왕오 흐츠가르가 디즈 창마 진히가 차땅 오초주이 데나 쪼코총총 창마가 십던윤고 리데나 담출 디튼던지나 아초 중화마르크 소진 디칭가 친즈기니 마츠라 단 잠랑가 토나시 흐친치니 망술르기니 헤즈그즈기니 데나 슈니치 디 슝와라 파르마 조 쳔모즈기니나 디슈니치시주이 단 중콘소는 루인이나 나르 그게 생리신 축능 그 마창마가 디츠근 여와 등 스테니데팅이 다 다와 초바리 아 다 로르 디트른 종주 영나 로르가 종우 맨주인데 레와셰크요니 도모가 다 수즈그레 다닌기나 주르자르크 캅스 다 예슬 종킹게 시카라 돈카가 다니단디 초반부고노 초카가 람링데 자종이다팅이 디신데 인기나 망자스타 안부즈당당스 헨르 게르브니 종다팅이 마스르게 초라 다 다와 동치 셈바 찍든더비 삼론데 하름진 구츠소니 뜨모즈그레 디안치니 인기나 크게 디그르 디르브게 람바팅 늘다팅이 크게 인저 도영 시기 쳔보리 슝오니 회즈글랑나 탕르 게르브카와 디친던지나 참르크 토니 크게긴 인제니오니 냥그 바그 다 다와루리 다땡이 아 다 다와땡 젤위 냥그 다 망아티오카 디더나 숨을 야르크카와 첨층 냠즘라 영나조 다 다와흐 영나조 가라고리 던지나 지다땡이 아 다 곰신던지나 잡들라땡이 등승근지나 로코노가 남반데 접수근이 뒤다오니 뜨무즈 디초니 몽자르브라 청자르크카와 아 다 디친 대등릴 대등이 아 라롱 낙슴디 고라이쿄 다니 글랑카 스티쿄 쳔말 한즈밍 대등이 쪼운지나 쪼능 담비고니 디친 디니나 활라르쿄니 남바트 모즈치 다나 담출 디친 대등릴 대등이 아 다 야마르크토나 담지 쩍쩍이 시금마 슝요니 모즈치 데나 디친 디땅 젤위 영나 디친더 잡중스니나 요노가 멍추 담질 아 단기나 쩍친스가 스미요 치긴지나 아무 창세고는데 남아 파르노가 담지스가 넘어지요. 그녀아무지나 우궁근지나 농우제노가 담지스. 치긴지나 그게 이투이 그게 만주리노가 담질. 다 담질 치긴지나 랑 소리등다 등에 남시 참니다 노가 담질. 치긴지나 사그 과출 후기다 등이 디슬어 모디가 제무 커노가 회돈. 아 선바문이나 심형지라 젠펑가 삼바 정시촌노가 담진들. 그리 담진도 참마가 다 파마라 아 파마고 과진 영나 진존의 전주 아 참마등 산던 존주 아 대그 개치츠는데 흔하도인 거요니 도모즈 다나 당르브가 그렇게 도행도 쳐서 좋은 것이 있다나 다타 나초 야콥 존슈니 영 아담춤 디튼데인이나 아 그게 참탱가 공성의 고드기요니 맞을 디친디인이나 나초 중화머리 지지르가 그건 자스티 제프트나 동준다 미글 다인이나 사우스 존오니 석거터 종치르 챔비능나 조르들요노가 다 존치 망아지 아른가 디진터 파일라로 탑가 미니 파마등 산터 산즈미 슝 탑가 메노 망아지 파이크 잔동 이동더 세트브라 영나 싱컴 디텅더 송집셰피 탑스잉 고치리게 요니 담즈 디당나 담출 디튼데 인나 랑 슝 카마 기커 아 쳔미 와르게스티와 디한진나 소진 송운데 진진 롱우 동척 카시랑 페지시오노가 다 길 마칠라 동화가 화인가 그렇게 뜻은 개친식도 기로노 영나 마왕 안지나 영가 좀 머리 몽판선 와라 십디 땅아 다른 게 난자니

참튼 이용 좋은데 그렇게 잡적근이 와서가요 첨부수 통구원이 뜨무스 디당나 같이 다 자크위나 축구하는 거 마르크이나 축구 디치는 좀 몽즈 손진이 있죠 근데 스치니 있죠 도는 있죠 시가 첨부리 당가 좀 머리가 차손지나요 근데 땅 찬잡이 디치는 시가 망아지요카 디치는 거 갑토 디치나요 보자르 나중 시비가 틀림 증거 비가르콩 거스컬음 더질이라든지 정말 어쩌래 주일 아리엔님이 조금 청청소 때나 남주 디친거 공성 등질 때등이 조금 청청 참마 파마 등 산더 단지나 갑디 활라로 주디 한친인지나 영 공성 시접부스 동주 디한친인지나 영 게르긴게 존우글이샤 용저비 아르니 크스타나도 누가 구이차 영나 파마 등 산더는 거 파사 파일라 송이다 등이 그런 거 파사 파인나요 누가 아카니 고티 잡나 영 축화 아리 때나 조금 청청소 때는 보자 임그 다 잠르크 그게 뒤뜬 적진 다음출 뒤뜬 된지나 지종 우스 쨌등너 때나 조금 청청 참마 그 진히스 그 쳤다 다 일란 진주시 같이 모르

야, 뇽니비 뚜꾸총총소 청마그 나와 뚜렁윤데 디랑 포자 김글럭실럭서와즈그냠 줄이주이럭실럭서와냠치 마시피야군데 림츠홈마그 뚜그 럭실데치잉 치레 중아즈기나 침모레 리드나 롱우나요노그 뚜꾸총총 청마그 포자 김등 산데 지 탕징돈주이야 윤든 근족티우텐 영나 탐른 죽바비 원바 치이근와암 영나 똥뿌르 크와라 세군들라 리 데르는 지나영 사샤 럭시크 촌이 야그는 익사이 제그는 데미다팅이 럭시 럭사와즈기 쳇고 리시요 나 쪼고 총총 청마 선능 마르케 십든 윤자 아치 럭슬디 중화즈기 주일 냠 뚜비 총위 지위 경 첸부 젠라 덴난접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쪼고 총총 청마 고뇽즈 리 마뇽나 시드뉴인데 아치 가우치라 난등그츠다 다롱탕 징돈주이 냠뚜 총위 지우지 첸부 비젠라 덴난저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리 드나 쪼고 총총 청마그 데른거 럭실인데잉 아 다나르집가 롱마 마크레 냠비 오카젤리 잠비 노라냐 중아 리와이 리 쪼고 총총 청마그 럭실인딘 야구거 Ri tana lakshin di nang ni zu nyam chungwa tup xie nu ge ma satang say na yang sung yi lo ji jin da kiwa yang na lom nir jin tang zhugi di na jiwu zheng ge kar ge yuan den de nga cin jin na yang kar ge teni di na duan dek chenpo ma zi gen zhub tam ni tamu zi la di tang na zu chating de xie ge nyam chung na ra chating de cu teng yam cu yang na zong u la su guan zhi sung na kar ge gam tab ga 디젠거 나치 총디니블리 아다 마담바 마야르 마다 인지나 거기 쪼빠 니든 능기스 희윈진 지신 담바 안더가 땡준다 시게 쳔부르라 리 데른 거 럭신데 인지나 보자르김 그 다롱 탁치긴 도나다가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츠나 고지오노 그 찬충 선보그 능도나 르디즈 정망 오초주예 냠투 총위 지비경 쳔부 비젠라 덴난저 체에 드바 냠 총영 초등지나 게머니 야 녀니비 두고 총총소 당디나 총시비가 슬림 승거능아 조기 드긴제르 티바가 스킬레르 비스카 쿵더선 보체테 고르시요 조기 드긴제르근능아 아 다 냠리오노 그 실즈가 아닌데 뭐 이게 쳇다 고 저기 시오 생게 조금 총총 총마게 영 실런데 예거 년거 영나 하는 거 로카 등 참거 삼나 년비 쇼르데 예고스급 정중어 리와인 디한치니 티바 가스틱능아 영가 나스템즈그레 시종즈기 쳇다 고 저기 시오 리 나스템진아 나초 로르지 등 리와요니 능징거 스탐지츠그 안된지나 나초 단 도르메니 하정 저치니 아 론친 거담바 단단지나 마즈 히지르라 드등제비 다 담질 느진즈그 디초니 시종인지나 성미 히슬 따르디랑 단지나 잠르크 담출 디친르라 디첸그 다위히튼거 옹시 다 다와튼 딜위 담오가 담질 이나 시종즈그 쳇다고 르시요 니지티 삼바리 비카르쿵그나 나총시비 다 진신데 등질다등이 다 공닌지나 포부타르김그 나와스음그 모마이다등이 그 담출 디친치 슝왕 오트라르딘데 참마 시땅나리 디당나잉 시스템 제로가가노 시스템 제조가노 그 조고 총총 참마무기다등이 긍진 나총 척버게등아 고루노그 시스템 유과즈 이나 갑튼가 로잉세니 시스템 유과즈 쳇다고 르시요 니지데 조 디스근 당송나 조금 총총 참마 공성대 조성요위 제때 영 캐즈가 아닌데 모즈 리샤가 찾다 적나 참마 삼처럼 밀라 리에트나치 디스 담진이라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 동우 조기 딩저근 아시가 조금 총총 망아즈 그 냠리 요노가 실런데니가 같이 냠스 진용 조엘

야 뉴니비 뚜꾸총총소 실러년문디 당행당조의 나총시비가 측그 찬총동우 조기 딩질근 아식당나라 알랑이 지스라 가시노고 뚜꾸총총총마가 아나 차가능이 십던 년거요라 아리 대릉은 지나치 조기 딩질거스컬음 더질라니가 땅아 아다 파사 파일 아니나 그게 파일 이힐 천더 중기노고 뚜꾸총총 망아즈기 냠리노고 실러즈가 아닌데 모즈 쳇고르시요 리실라치코촌진나 파일 천더거 딱시가 멍트크 하정 뜨그치니 실러즈 나 조금 총총 망아즈가 차촌진나영 실런데 니요니마츠 파질 레잉 히지르삼가 리에다나 추이니마 흐치가 조금 총총 망아즈가 냠리노고 실러 정미 실라세고노 실런데 진행주엘

야 형님이 죽고 총총 쳐 아리 공인진아 죽고 총총 꼬르즈 그냥래 노가 정미 쓰라 세고는데 진년 땅나 실란다 시가 실라냐 무즈르라 아리 다나치 슈니 영 실라즈가 냠른 능 기스 파일링이나 천덕의노 시중 큰거 영나 차님거 루어거의노가 죽고 총총 망아즈 그냥래노가 실라 지금이 도르 세고는데냐나 땅아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이와 디바가 찍는 아시가 대릉체도 고지고노가 나스템라 시중한 인주엘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다시 저거 산지능 좀 반대기나 나 총시비가 측근 지기 참바 리비가 공인 나 시점도 요가노 시점지 로가노 그 조금 청청 참마먹이 됐더니 좀바 본종 신기진노 그 시점 같은 거 로영 세고노데 참마지 로즈길 나 조금 청청 참마그 십던 용고 가르멜 심지 랑질 랍식쟁 카와젠지 호시 리둔라 가사근니 아릉니 버켄지 나티글랍친 르기르킨 스나브젤 지아뜨글 호킹 즈브지 틀라뜨흐땅 차이록송기 히샤 차르뜨니엘 자킹 청킹먼점 시길르쩡 냐킹 다진 호르그 게르기나멜 달른 처브른 크른키너 가부라 타힐링기 통충시에 빠브젠 다스티딘더 기르긴 글라부 체르 나충조니 머크르 능와주 바성 두흐트르 가르위 흑슴젠 파마 우투스타비 샹지젠 와릉자비 시지마세퍼르 망이 처와주비 첸출마르 자가지기 샤와 탐질등 차정애월 문즘 조선젠 자측 상글라수 슝디젠 아가스터마심 기르긴 라부치 샤니 체킹조서 스탠바등 사통스갑젠 후심킨제 아직 시인인 남치스카젠디 야르브더기 샘니 마르질러로 아라와 긍리 꼬르이 샹캄니 라롱 에르밀 긍뜨응 나양

아리 형님이 두구총총소 공닝이나치 갑청가 로영세군노 시스템의 결정을 다나 디스 통통 덕줄란디가 등아 두구총총 참마 리샤가 쳤다 케츠가 아닌 너무 좀 주의할 두구총총 참마가 할과 장고 중앙 10등 용고

사티 디출라 다르비 친예진인 저공머 아리 선전 트럼프 등 자무 멜라니엔이 있지 중국 자급지 주시 시진핑 등 자무 푸니엔 남니라 법정 가로저 갑시 소통 샘에 시진핑 등 푸니엔 법정 가로 펜주르센 급 트럼프 등 멜라니아이 조슴 코잉은 페스시 자금이 지역 전전 등 소수스거디 냠터 커퍼촌버마슬 소통다시 비근준단 제철능 소통 고삼지 시진핑 등 트럼프 남니 지 소수로 히츠급을 시진핑기 중인저인 폐지라 생크 등 잡출셰비 아리 리릭 소수 문너 특성 소문진 참저 등 담출 디친지 혼든시 시진핑기 단도네 달로 다른 아버 선전 트럼프이 중국은 참접시니 럭접슝을 디출 통통 로실 잠영 망고르버 중국 등 아르 자크미 지역 존전지 판선 참접시니 자크미 요런 롱셰비 로직 사라잖아 당디인 참저 리영 통문 인즈 녹사라 망보슝니 중인 직전 장업진 탑지 단성 지위 능든 판선 제초습 등 中印这边，他们就集中骚乱，困顿起有了。

0: mangu shungu yuk. Ata lhkparta, ata kujna kasan tiyan garjaga tibar. Ata yinu jimtsan ka garjaga taniya, ata ndatang dandhaga, ata kujna tamgabchi shachu sarad kutay mangu shungu yuk. Ata yinu jimtsan ka daloyang chet lushchi karang damuzga, ata naksan nganjungu shangan tukutay paldetang, ata shangan chungam dhatakla ka dhaktar shachir.
1: Rere, talo sarta pelnugu rekur sarvi nasil nganjimda ta ngumagar mangzhi tangni sarsunga capsun rangzhin yoni matzika chisgu denjigra mamunga derkil tsawa khijin shenbu tipka onugu chamgil ka shashun ngambataga donduk tongi reziri kitikshako kumu. Tiki tama ta chamsun kheki ingina gyache rongdong mangsuk tang dewa hachang tamsib chenugar gintunga gyojinga huyalang dal tangi ta rungu kheganda chiga sonchib yegunna yangna nyam jog gosa kanga yoni na dala tsukwa ngay tani yo kabdhazangi yana
0: Tandu gyache rongdong mangsuk tang tan dewa yonuga ta huyin chum rangzhinga chokhinga zi tatsige zi chi huyalang dal tangshay na Tandu mu rikna ka chambu ngani shay na chuk ta tangpo yana ta achi Andi jerim ge diwa ge nangkini ta jachi ang chung mangsuk ge nyam jo gusta chizuk. Ta tai kone chi shena. Ta jastang ge ta diwa ge nangni achi ta kone chi kono ta tumge chi shachu pankhe nangni ka yang diwa chiuk. Di nyang ta saka diwi nang ge diwa.
1: Zhe.
0: Diwa saka wuk. Di na ta ta jangu ta ga stu. Ta zina kirge diwa zi na diwa nang ge chi dihun. Ina chukka yana, adiwa nanga adiwa nanga lamkanga ayon dhukdi namgu di kapsu, atta dhukdi dholgutungu nugu da, kage chamga shachu, dhirga dhungdhukdungu sikunu tash. Ta jirtunga kage adiwa da chamjina, ta jachim chingi tani, ta kage jakachi likungdi ina mar. Dina, ta kage jakachi njel likunga, ta agangchak kawa agda, ta adiwa ga chamjigandega, ta aranga adiwa ga nankar dhudam na chukka. Yana, jichunga shawa dhukdi dhukuna tamuzgirmo. Ata intana ta diwa ga dihum dangu nina chuk. Yana diwa ga dihman ayon lam kanga ta ayon nambazun dangu di kapsu yanka ge jatim ga dangkari ka ratang rambazi gwa nish. Kwa na donha mamu jantam jakab dihman ayon sanzi ga jatim. Tanda tang dala sukpa ga jatim dangka maazi gwa nish. Dainu jinsanga diwi nanga dihum na chuk. Yana diwi ayon lam kanga ayon dangu di kapsu nipart diwa nanka ga yungni ta kajna yungchab ga yana kachanda dangdam guni kaga ndam guni. Ndam guni matzaka kaga ndam bi gorim diyan jatim chistan ka siyo nuga gorim tang ka tam guh. Ata yinu jintanga ta chistanga ta diwa nana yana shangay na chukka, diwa nanga dihum danguni na chukka, yana diwa nanga kaga ayon danguti kapsa, ata chamtam ligintam kaga nduling dukti maasong de tang. Ata kachna yana kaga jina chamji ga stokhi gu jintanga. Yana kaga skogim zong jintanga. Yana kaga njik ga jintanga. Ndamu ga jindanchi ta kajna ndamku gu shiawan dhukunde khtolog dhukunde tawa chumjina ta chistanga ta ngomaga nishtung chobje gu ta ndi nixan nganjuay na chukuyana ta tanga rikosawa ga nixan nganjundi gu ta dungdug dhungun gu kirge shiawas dhukshish tili jina diwa nani tarung kagazga zichi nyamishazu yonu ta chistanga diwa yunga zasay na chukuyana sagoy na chukuyana xiangsala sukpa dhukunde ta dimang ayol hamkang na chukka yana adiwa ga dima yungzog dhukdi matar detang ta kachna aranga kang dondot ta tsanchi aranga dhikang zanjin jamba yana ta dhukdi kachna sako dhuruk shichin jamba dhammu ga chamge dhukdi shachur bayna da dhukundi ka dhungtang nemuhtung da zo chanjina ta chirtanga adiwa ga nankani ta nyanjog gunu ga nashil nizkash
1: re ta kone na ki dewa nankani nyam kankang anjogu dhungi tin kardai thamu Ta ti hanshi ni ingina, ta dewa nani sarku dolgo ikin randa, ti hanshi ki ingina, terka kongdun randa, namu ga natun shiongtana, di kakuni nyam chikin chogu, di korni kaptazgina.
0: Re rengunin ba, ta nda korni, ta ti jimt, ti jachi angdo mungchutang dewa tiga yonu, ta chirtang ga chukchin matob de tang, kaga durzga lanjin randa, yana kshimazgin rachin randa, yana kakitarka za ngondum shachin randa, ta zhojna namban namuzgi shonga yoko mo. Ata ta intana dana yansi zi chi sawo zi xa ji yonu ata jachi yonzo mangchukho na chukata dhukhuti chukchin matov detang ata ranga chimtsung gosh nani ta sago zi yonyong zi kige jachum chongchong zi kige lukjina janta yana ata si ranga diwa na chukka ranga ta zi chimtsung nindam ga jamka chikani ata shima zi chi yana zi gangsam gangto zi dachin dama damo si na ta shkirtang ga jatim tang gyawa zi rishara wamchang ta ndatawa chumjina 다시 와트니 와타이나 차자 총총 덤무스크나니 아다 판스나 고르무스치구노 덤무다서스나
1: 제제제
0: 아야 따뜻니 따디 아망초 볼음나 축구요나 아다 머거무히 판스가 와르니 고르무스치구노도 좀제나 다치튼 크게 체크한 이젠슬랑나 총너스 아마 총너저 엄청 자튼 그 다가신다 니턴리 크게 띠오나 다치튼 그 단데 무히 판승 원의 고르무치우는 데가 아마게 소이나 그 제카즈글랑데던 그 용구스달스우는 데이나 마시 그 아마게 소 무히 판승나 아르그림시치즘 아따도 고땡이든 시켜오는
1: 제제제
0: 아 따뜻이누 짐생가 아 따뜻한가 지 아망초블은 데도고데 카야이나 축이나 아 따스나 머거즈크 따 무히 무히 츠마 아 따 고르무즈치 데던 아 띵군이 제카랑 제카랑 반델스테네 데던 아다른게 용구즈 자지스 도무그카 데 삼루요 삼루요네 메체크 아타 메 당우히므히 토마 고르무즈치 도무그 샤츠 페트나 데 쳇땡게 참게치 샤츠스
1: 제제제
0: 아타 참게치 샤츠 음달라영 아타 치비 고르무그 쳇카드 고데 망진은 잔다 영나 아타 메젠라 치누그 카장도 고데 망는 잔다 도무이나 아쳇땡게 동하마모 쳇음 제크 아타 그 니툼 자튼 땡갈데튼 니툼 칭간트 크르주 냥카인 하칭 치 담다 타부도 점진나 아 다쳤던 그 아 낙슬 면적은 어떤 주주가 그냥 가요 같은 게 진이 너무 크시
1: 제제제
0: 어야 따따 그 군이 세는 데가 망지가 땅니 아 다른 지 세세세 군이 비오노 아 다체카 톰비 볼음세 군들 단드 자케시나 콜리다 아 단드스 나 체카 톰비 볼음세 군운데 아 다쳤던 그 자침 지 땅카 시 요노가 다 체카 그 치 토비 체크리 하라가 요노가 아 다 고르모가 진이 내리는 것 같은 거 제가 담이 불러서 그 요는 근데 동화만 진품 이제 커 멍뜸 점종 나죠. 그러나 내가 같은 그 대세가 땡겼잖아. 아, 근데 다 죽은데 아멍터 불음 그 제가 근데 치 투나라. 아따 루피가 안 큰 거 찾듯 요는 거다. 불음 제가 그 아다 비절이 하라 그 가나마 죽. 아, 단 돌아 가지고 안 큰 거 찾듯 요는 거 아다 그랬나. 불음 제가 티가 다 비절이 하라 가나마 죽. 그때 가서나 아따 가서는 그 왔더니 아따 그 팀진이 하고 때 맥 어쨌든 그 안에 큰 게 다 잡적 그 로리를 잡적 세고 누구다 안디 블롱 그 체크한다라 참이나요 다 찍듯 그 니스텐치 같은 가지 마시 아까 로리를 좋아 욕 욕을 엄청 다 로리를 그 좋아도 그 때까지 저도 전부 좀 그 맥 아따 달로 잡적 시원 누구 체크한 참이나 아따 그 가지 난데 자책스미
1: 제제제
0: 단이 좀 예측을운데 아다나 뭐가 판승원이 같은 뭐히 판승원이 고르무스키 되이나 아다 치 두나라 제가 도끼 자차기 진인데 하라가나마 축 때때 도끼 가스나 아다다 도끼 제가 톰부그 볼음는데 콘서트 축
1: 제제제
0: 아다 때나 단단히 아다디 고르무스징 그 완성되니 아다 자치한 좀 축 뒤에 짐거 좋아고 토니 냠저 구사도 요노 아, 다쳤던 것이나 아, 지금 몸 상득시 지나다 연아 아, 그것인데. 아, 그 어디지 옆에 군이 아, 딱 꺼내시 빠가 다스나. 아니, 이메다잖아. 멍이메라. 고르무치진다. 연아 아, 딱까진다. 아, 제가 전부고 고르무치진다. 너무 그 참겠지 샤초도 되배나. 아, 쳤던 그 안낙선 연주음 너도 숨대던. 아, 그것이나. 아, 니 좀 진간트. 그중이니까 하진이 진이도 못했어.
1: 제제제 다 몬트크 발런데 치티게 다나다 치킨라티 이케야가 바르트니 아타시시가 돔다 테르고르타조다 돈드마즈 숑고다고모 다 숑고르타조 크르슈인기나라 다시 반스나 돈 티타라 마트 마트나 나근들이 아타니 샤르돈 코르스미 도무가 니슬리 마숑고다고 다 데샹군데 인토나 아타시게타고나시
0: 레링고나 마 단데 쳇던 그 그게 고르무드 티치 치누브지니 톰시라 마트나 아톰 데쿠누군디 코니 아따 자체는 좀 멈추고 아따 샤와킹 투자 냠주 그것을 그는 더 뭐? 때에 더나 따 쳤던 그 나디 멈추어 볼음이나 죽. 양나 안에 큰 땅다 너무 그 걸무치 우는 나 죽. 단 너무 그 걸무도 그때 진노 그 비니 아 시라 마트나 그게 진짜 걸들크 아따 돈 대고 뒤 값스 아따 그 돈 대고 누구 샤촌 대도 좀 지나요? 니퍼트 참참 느낌도 그때 인구. 따뜻 마트 그 결동 걸음 셋인 잔다. 아 양나 큰 짓게 진잔다. 너무 그 다시도 그때 걸대던 돈데나 아 다돈데 그 샤션도 섬지나 그 자튼 땅가우
1: 제제제
0: 단 헤퍼트 사차라라니 스게지 하는 차사라 주신 거 요노 아다 쳇 ata tom de kunu ge ta tsukhay na chuk yana tsamzig na chuk yana tigir ke kungs de muzik ke sa ta shung yok ta tsukhan de tang kungs de ta u chamjina ta che tang ge ata na amang cho bulum chok ta che ka tom bi bulum de

야 다들 최신담근 형님이 영관 쪽분한바 다스타 체적그 예스마가비 시스템 문신반데네 총문의 영적 년친칸 오길라 롱친지 와능 천지 포냐그 타통년 생긴 디나 참더니 엘바 두지 치스팅그 이마 총원 부세 얼군 관련대영 럭치야 고지이글 디나 쪽분한바게 영 아초 대군거 와능 천지 포냐그 타통거 렌센데 질데땅 엘바 두지 치스팅그 총원 부세 얼군 관련대 판스남 혼등게 럭치거삼나 아초 타통 큰거 카퍼랑 정 특급 된치 지금 니가 선든어 나땅 특급 된치 지금 니가 선든치 특급 된치 지금 니가 응학심 특급 글음데 카퍼고라 논좀 봐 체랑 좀 막이 영 완능 천지 보냐게 타통 그 글음더니 지난비 카퍼라 그니 되요

야쪽분 안 받디나 참드니 카브리온 캥거 쪽부 매나가 제 디출 단진라 알마 단진 추거 알레나 촘친 제니 렌세르고누가 아멍른데 센신낭 주일

0: 뭐 건좀 맞지 마. 저 디모.
1: 디모엔 디나 쪽부 신회가 사자가 인세고라.
0: 어여여 인제 어그 저 인제 사고고.
1: 하데데 저가 세일 디나 참드네 어근진 타르땅 치치를 완디 추스고랑 누게. 안응비 첸들 세르고누가 랭데 고지기열. 디나 그치 대군가 다튼 걸 렌센데 질데 땅 랭데 스즈가 문든 글치 거지.
0: 언데 특근동 특나오는 섬올음 초담건고 카드가르 그 탐들럭 시끄니든 초 라디오가 데모 용아 뭐라 나타탄 시글라 고카메니 다시 몬든 듯이니
1: 아리
0: 인초 아 도물 쇼 건좀 바치 세고네 인데 다시 좀 그냥 건좀 바치 초 타마 카드가르 그 럭치끄니
1: 아리가 초 마크나 쇼는 말인데 이나 샤원든 아 초 제이바즈긴 우쳔게 나 초 럭치 마프나 죽고 체른게 아송 사진 사라 파이크 유슈크 른게 반다르게 럭치 파나 죽느리
0: 아리리 다튼 총 건좀 방아 주셔야 될 거 거기 아시가 보드 그 자꾸 놓다 못해 상식지 마셔도 잘
1: 아리
0: 아니 체무 건고 그냥 니 다음에나 요 오늘이 저 제가 꼭 그런 말을 못 또 못 하잖아 사는 말을
1: 아디
0: 진짜 또 못 하잖아 계속 보고 그 타겟 카프로즈 마도
1: 아디디디 디나 지스고요
0: 아시 갖고 그 자꾸 까마 그 자꾸 놓다 또 마셔고 못 체치
1: 아디
0: 예 똥총몽 그냥 니 다음에 우리 엄마 용 그냥 다음에
1: 아디 뭐
0: 꼭 그런 말을 못
1: 아디디디 디나 두부카 영이 샌데브즈라 예요 디나 지스고요 디스고 냠주고 있죠 하진 거 같이 되네
0: 어디 때리 못 하죠 내가 그선 거 꼭 큰 말을 못 이제 철통마 그년이 나오느리 철통 공고 다음 공고 그년 나오느리 오느리 끝마사 그랬었나
1: 아리리리 아리 아케 디나 저 통지마 글렌첸 응응
0: 또 내가 그리스 할 때도 맨 건가
1: 야 그 통지마 글렌첸은 아리반다요
0: 아리와 그 아야모도 마가 망도스 그리와요 그
1: 아리에티나 통지마 글렌첸은 알마양 모도마가 스테르그즈크 아리바즈쿠니 투포즈크톤 타라양 모도마가 아망르즈그라 스테르그즈가 니타치고 고디셰가 카지르타
0: 아케치 아나타강가 탈롱초고 서미미토치톤도
1: 야티나 통지마 글렌첸은 알마 탈롱초고 서미미토 서르고누글랑 타케치리완디 스테르그타 아케치리바즌토 고디라고
0: 어, 야, 너스포.
1: 야, 디나면 대등아 초년 천대년 벌가 쓰셔 디나니 그거 디모.
0: 야, 디모.
1: 야.

0: 아망 춘 초비 양신양리 쇼비 알랑가브데무 아망제 로탄 아르바리 돌비 카리센 서
1: 아망제 판으로 왕즈 뜻비 가와 조파 촌친들이 인지르진트 잡비 스빈 차르크 촌친더라
2: 야자 드신 담게 뉴니비 냠큰 쪽분남바 다스타 체적가 녜름튼 존심반데 총은 오케레 롱친지 촌친더라게 렌첸킨 쪽부치 멘테땡아 출렌첸데 센신능버 르가세시 참드니 동렌바 공부 돈집 등 친좀니가 랑비 안능빈 거르세르고누가 동렌시 고지시글 체적가 센신능조

야 뉴니비 두고총총초 지난바 데모이나 다스타기적거 산지능진반 덴지나 졸롱오르크 롱칭그 원도의 감성거나 총시 죽초치했다 고직시비 디스르카르마 앞지른거 나총시비가 측그 타동림친인 리에다나 두고총총총마영 다 남출디친그 그거 공성다 등들다 등이 파마 등 산더 다 디친대로 그 요질 리에다나 포자기응의영 스캠다 등 스탠바그고니 당아수 야마르크 크르가 담출 디칭가 쇼앙 오크츠가르가 디즈 참마 진히가 차타고 조조이 데나 조코 총총 참마가 십던윤고 리드나 담출 디튼던지나 아주 중화 마르크 소진 디칭가 친스기니 마츠라 단 잠랑가 토나시 흐친치니 망술르기니 헤즈그즈기니 데나 슈니치 디 쇼와라 파름 조우 참모즈기니나 디쇼니 식시주이 단 중콘 소우난 루인이나 나르 그게 생리 신청하는 거 마찬가지 디츠근 여와 등 스테니데팅이 다 다와 초바리 아 다 로르 디트른 종주 영나 로르가 종 맨주니 레와세크요니 도모가 다 수즈그 다닌기나 주 여럽극값스 다 예슬 종킹그 시카라 돈카가 다니단디 초반부 공노고 초가가 람링데 자종이다팅이 디신데 인기나 망자스 담보스 땅땅스 헨르 여러분이 종다팅이 마스르가 초라 다 다와 동치 셈바 직든더비 삼론데 하름진 구츠소니 뜨모즈그레 디안치니 인지나 크게 디그르 디르브가 럼바든 델다든 인크게 인저 도영 시기 쳔보리 슝오니 회즈글랑나 텅르게르프가와 디친데 인지나 참르게 토니 크게 인제니 요니 냥그바그 다 다와루리다든이 아 다 다와든 젤위 냥그 다 망압지오카 디더나 숭르게르프가와 첨층 냠즘라 영나조 다 다와 영나조 가라고리 던지나 지다등이 아 다곰신 던지나 잡들라등이 등승근기나 로코노가 남반데 접수근이 뒤다오니 뜨무즈 디초니 몽자르브라 청자르크가와 아다 디친 다등들다등이 아 라롱 낙슴디 고라이주 다니

0: 야, 형님이 두고 청청소 청마가 나와 뚫어뉴인데 대령 보호자 임금 럭실 사르바즈 그냥 줄이 주의 럭실 사르바냐 무슨 마시피야 근데 림츠 호마가 그 럭실 대치인 그래 중화즈이나 침모르 리 드나 롱우나 요노 그 두고 청청 청마가 보호자 임등 산데 지 탕징 돈주의야 윤든 근족 기우된 영나 탐는 죽바비 원바 치이 근와 영나 똥퍼 크와라세 군운데라 리 데랑 지나영 사샤 럭시크 촌이 야그는 익사이 비케는 데미다 땡이 럭시 럭사르와즈 그 쳇고 리시요 나 쪼코 총총 참마 스능 마르케 십든 윤자 아치 럭슬디 중화즈 기 주일 냠 뚜비 총위 지위 정 첸부 젠라 덴난접 체의 특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트 쪼코 총총 참마 고뇽즈 리 마뇽나 시트 뉴인데 아치 가우치라 난등그츠다 다롱타 지금 돈 주의 냠뚜 총위 지우지 첸부 젠라 데난저 체이 트바 냠 총영 초등리나 게임만이 리 드나 쪼코 총총 참마그 데랑거 럭슬다잉 아 다나르집가 롱마 마크레 냠비 우카질리 잠비 노라냐 중아 리와이 리 쪼코 총총 참마그 럭슬딘 야구그 Ri tana lakshin di nang ni zu nyam chung a tu xie nu ge a ma sa tang sai na yang song ye lu ji jin a da ki wa yang na so mi ri jin tang zhu gi di na ji wu zhen ge ke ge yuan den de nga qin jin na yang ke ge de ni di na dun de qian bu ma zhe ge zhe ni de mu zhe la di tang na zu che tin de xi ge nyam chung na ra che tin de chu tang a jam chu yang na zong wu la su guan ji su na ke ge ge ma te ga 디젠거 나치 총디니블리 아다 마담바 마야르 마다 인지나 크게 쵸파 니든 능기스 휴인진 지신담바 안더가 된준다 시게 쳔부르라 리 데른글럭 신덴지나 보자르김거 다롱 탁식도 나타가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츠나 고지오노가 찬충 선보가 능도나르디즈 정망 오초주예 냠뚜 총위 지비경 쳔부브젠라 덴난저 체에 드바 냠 총영 초등지나 게머니 야 녀니비 조금 총총초 당디나 총시비가 슬림 승근능아 조기 드긴제르 티바가 길레르 비스가 쿵더선 보체다고 드시요 조기 드긴제르근능아 아, 단 냠리오노가 실러즈가 아닌데 모즈가 쳇다고 드시요 신게 조금 총총 참마게 영 실런데 예거 년거 영나 하는 거 로카등 참거 삼나 년비 쇼르데 예고즈 정중 리와인 디한치니 티바 가르치크나가 영가 나스템즈그레 시종즈가 쳇다고 드시요 리 나스템진아 나초 로르지등 리와요니 능징거 담지츠그 아 덴진아 나초 단 도르메니 하정 쯔치니 아 론친 거담바 단댕이나 마즈 히지르라 드등제비 다담질 느진즈 디초니 시종이나 성미 히슬 따르디른 단지나 잠르크 담출 디친르라 디첸그 다위히튼거 옹시 다 다와튼 딜위 담오가 담질 이나 시종즈 쳇다고 르시요 지기티 삼바리 피카르 쿵그나가 나총시비 다 진신 드등질 다등이 다 공니이나 포우자르김그 나와스음그 몰마이 다등이 담출 디친 제시와 오트라 르딘데 정말 시땅나리 디당나잉 시스템 제로가가노 시스템 제조가노 그 총총 상마무기 다등이 강진 나총 척파르게다가 골로노가 시스템 유과즈 이나 갑튼가 로잉세니 시스템 유과즈 쳇다고 르시요 지기터 조 디스컨 당송나 영 조금 총총 상마 공성대 조능 요위 쳇다 영 캐츠가 아닌데 모즈 리샤가 쳇다 저나 상마 삼처럼 밀라 리에트나 치 디스 담진이라 나총시비가 치크 찬총 동우 조기 딩저그나 시가 조금 총총 망아즈 그 냠리요 노가 실런데니가 아치 냠스진 용주엘
1: Yeah.

야 형님이 조금 청청소 실내년문디 당행등주기 나총시비가 지그 잔총동우 조기 등질근 아식등나라 알랑이 기스라 가시오노고 조금 청청청마가 안나 차가릉이 십등 년거요라 아리 대릉진아치 조기 등질거스컬음 더질라니가 등아 아다 파사 파일 아니나 그게 파일 예클 천데 종기노고 조금 청청망아즈기 냠리노고 실즈가 아닌노모즈 쳇고르시오 리에실라 치코촌진나 파일 천더그 딱시가 멍트크 하정 뜨그치니 실라즈그 나 조금 좀좀 망아즈가 차촌진나영 실런데 니요니마츠 파질 레잉 히지르삼가 리에드나 추이 녀마 히지가 조금 좀좀 망아즈가 냠리누그 실라 정미 찌라 세고노 실런데 진행주엘

야 뉴니비 쪼꼬 총총초 아리 공닌진아 쪼꼬 총총 꾸르즈케 냠레이 노가 흑장미 스텔라 세고논데 치년땅너 실란데 시게 실라냐 무즈르라 아리 다나치 슈니 영 실르즈가 냠른 능 기스 파일링이나 천대거이노 시흉 큰거 영나 차님거 루어거이노거 쪼꼬 총총 망아즈케 냠레이노거 실라 지금이 도르 세고논데냐나다가 나총시비가 체크 찬총이와 디바가 찍는 아시가 대릉 체트 고지고 누가 나스템라 시동안 연주엘

야 뉴니비 뚜꾸 총총 소마게 따디기 요라 에리 켈 동무 거인 지당나 동우 미뚜 와미 도야 와르드 텅크르 고피 파리야 타마 아브라즈이 냐르튼 지켈 동우 미뚜 와미 도야 와르드 텅크르 고피 파리야 타마 아브라즈이 냐르튼 지켈 Ari kil ganyuwa munjina tangwa ayaggin tarmi nyang janja tama wangin xewi rugun janja. Chikil, tangwa ayaggin tarmi nyang janja tamar wangin xewi rugun janja. Chikil, ari chukuchongchong tsangma ge kendaniga akikachikti makina sunga chukuchongchong zyanba chi kachi akikachikti go. Ari nyangniwi chukuchongchong tso dana dirang nachung sipi gatsilim tsin tizuka ganga tongtsum da ninjuguran ta. Tana chukku chongchong changma geyang derang chita guo zhiyo no ge da damchul jichin tang zhilwi jenghi nan zha ge yang na derang changma nyamchuli no ge lakshil tiba garchi gana guo zhiyo no ge da ngigjin da njina mangchul na hachang chikshi no ge ngigjin shi zhung da changma njina yang yikuzga shil higa shuwa arang nying kurnao no ge nanyim ge chukku chongchong zhenba shuwa chukku chongchong zhenba ge shil hi no ge nartam da yang 我让你去，也过这个中啊，先去送那，俺从那。

0: Then Tanayan, Delandri de Tan, Totang, Soching, Totang, Chichin, Delandri de Tan, Giganambarian, Titan Sambigoni, Tomazo, Tadazuye, Tenayan, Shinta, Nichan Shagan, Dukata, Tanamur and Sam Stomosian,
1: Nadi, La Salosa Gingo, Quadensegoni, Kingu, Tasota Chondang, Hotin Homan, the Lotchi. ビジキャプチェヒンの関係なんてに銀行に買った問題を答え、麦なしてたような関係なら、あとちょんちょんら、そっちにはな、ビジキャプリオの、銀行に行ったな銀行の買ったやけよ、こっちに。ディアンチにだ、大切な存じなく、そっちの銀行かぶに、だそっちしてとかんとずくになったに、しとかんとず、だそっちんぐ、そっちくちゅんだに、ちちすごのじゅ、パンジーザンヒーにな、なぞにてね銀行買ったやつがにょにょりな。
0: 소친나 잔누그 소치트 회린지나 다우주그 소치 쩨르그랑 안소 소치 소타그 딜람지나 토모드리 테마 쩨치 셴가그나 소치이구나 뜨그능니 심차그 지나마드 다 소마추셰킨지 추
1: 여리
0: 게겐가 니네무트 테니 뜨땅 딜데땅 다 저와치나나 추코양나 돌랑나 추코 소마추 소트그나 니스시니 소마트 소트 소트나무자주 당선거 주소친 그 토틀라 의료하는 모
1: 네리
0: 땡당다 혼이나 저한테 주도 힌트 소리도 그 주고 혼이나 다 다투게트나 축고 영나 깨달을 빠지트나 축고 용득이 못도 예땅이 용득 땅 시트도 영나 깨디 능츠도 못도 있는 의식 다 도마 좋다치니 나 주 워크나나 깨다는 쓴데요 카메크 양나 어추 워크나나 깨다 능츠깅라 다 공니트누고 용릉드니 디가 자 특가 마 특가지 디나다 양 도마초 그 뜻당 디다더니 그 주고 삼로즈당 더니 양 기겐다 도마 니가 판슨 제데 제데이 양나 어추고 소트 고릉토니 다 찬총 찬총 때 때마 항아당 때마 담바 그걸 찬니 양 그주 호돌마 이끄지 대주 뜻힌다 소르 때마 토코 기겐다 원칙 소트 시트 다 공다 소튼 고스는 지 저거다 기겐 코나그트나 다 당선 도마 추그 그리 소튼 진이 년주라면 인 그때지 근데 아니 빠모 치르나 당선 자트나 토트 그 통콩 시샤 그 통콩 만보 만보욕 다 대인당나 추그 자트 그 소튼나 추고 자트 그 주다 시침나서 같은 시그비 추고
1: 추고 네디
0: ang ni jindang ka dar pi chetun tu chukun de ten dang na jing ge so chi chi nu jik ta chu ta ta chi la so tan dun chui dang ni jig ni ta lo chi tu nu jig ni chu en chi ni ni so chin da tang ja yu nu ge ta tu ko da pi chin so ta chi mo na chu ko na khu na gi tun do ta chi mo na chu ko ta mu ge so ta ge nang ni ta ka dar pi chetun chukun nu ge so chi tu mo da en chi ni ni ngo si
1: ya
0: nu ge jig ni so chi ji mo na shu ni nu ge ཉོང་ཚུན་དམ་ ཁང་ ཏ་ལ་སོ་ ཏ་ཤེ་ཁིན་དེ་དུ་ ཏ་ཚོ་རེ་ ད་བ་ ད་ཅ་གི་ དེ་རབས་ ནང་གི་སར་ཐུག་ དེ་རེ་ དེན་མ་ ཡེན་ཅིག་མནི་ ཇ་ཐོག་ཁོ་ ཐོང་ཁོང་ཏ་ ཚོ་མ་ ཨ་བེ་ཅུ་ཅུ་ཤིན་དེ་ནི་ ཅ་ ག་ཅིན་དེ་དུ
1: ནི་རེ་
0: ཏ་ཅིག་རེ་ དེན་ སམ་བ་མོ་ད་ ད་ ལེ་ཤ་ར་ཏ་ལ་སོ་ཁོ་ཏ་ཅིག་ཅུ་ན་ ཅུ་གི་ཤེ་ཅུམ་དེ་གི་ཅུ་
1: ནི་རེ་
0: ད་མི་ཅི་ ནི་ཟོང་ཏེ་ ཤེ་ཅུམ་དེ་གི་ཅུ་ ཁོ་ནི་ན་པེ་རང་ ནེ་ཉི་པ་ ལ་སོ་ཁོ་ཅིག་ཏ་ན་ ནེ་ཉི་ པ་ ཏེ་ཏང་རེ་དེ་ཏ་ནི་ ད་ རང སང ནང མོ དང དེ དང རེ ནོ གི ཤེ ཚང ཁ ཤང ང རེ དེ རེ དེ ད སོམ སོམ གོ དེ རེ སོམ ཆུ ཡང དེ ལ སང ནོ དང ཤེ ཚང དང དང དེ དེ དང དེ ནེ ཐོ ཅིག མོ དེ ལ ཡང དེ ལ དྲེ དེ ཆུ དེ མོ གི དེ ལ སོ ཁ ཤེ དང ན དེ ནམ ན མན ཐ ར སོམ ཆུ གི གེ གར གལམ དེ གི དེ ནེ ཇུ ཇུ དེ ཤིན དེ ནེ ཅང ག ཅི དེ ནེ དེ གི ཅིག མོ ཅི ན ད བར ཅུགས ད ག ད ར པ ཅན ཅུ ཁང ན ར ཅུ སོ ཏ ཅན པ ར ཅན ཅན པ གང དང གང ལི ཅན ད ལ ད ཤན ཅི ག ཏ ན ཅི ན ཅུ ག ཉན ཅི ད ཅ ཅུ ར ཅན ཉན ཅི ད ན པ ན ཅུ ག ཏ ᱛᱟᱱᱤ ᱪᱟᱝ

0: 소문 워스클롱춘
1: 소문 워스클롱춘
0: 사랑길 냠주
2: 냠크나바 체나바브데무이나 데릉납 제르치기다르급이 친예치기당 제르치기답자피 칩제치 워치기답자피 칩종아인 라그자뱀바이네 슈니 탕디 산진 냠족 레친제 낭톤 나디 칩샬레
3: 시진핑 아메리키 선전지 포정 가르브로 디비에 갑스셔빈자 고르시
2: 시진핑기 아리 선전 땅 짐불음자레
3: 시진핑 땅 판위에남니 선전의 트럼프 자다니 칩샴비 갑스에 자크 소르톤나시
2: 판위엔 아리 총통 거르다 땅 산데 제지 야글릉 어제스 덴줄 칸락 스쿠르타 페베
3: 랑샹기 담초 디친 땅 제톤 디친 갑지에 총진 돈초다 땅 땅 아람든 용버 니바 요긴 가넨시
2: 소르샹친지 제출스 가이 챕더 땅니 동화물기지 탐무산비 챔징 지천라 로름셰핑 갑출 후제듬 총답디 슈니낭 돈 셴므니아르고 농어
3: 사디디 총나 다가비 친녀르브셴인 경하조라 아리선전 틀릉포이 화신던 포정 가르보레 갑스셔빈 자구 잡징오디니 중국 야쿠지 주시 시진핑기 아메리카 제돈 참전자 브르갑스시 존전 접신들라 젠치 차시 모토비 동인 제비 탑지게 네트니바단 주시 시진핑기 선전의 틀릉포당 냠데 동인 제바당 대신은 잠능 섭디 등 폐지란 제와 요비에 나던 가첸탈 공치를 제리 땅 섭능스티 중국 등 아린 즉튼 아랑진께 탑지 담은 간데비 능돈 나르리 펜숨 제속서 통제실 다가비 화심든께 돈키 일중 일등상 중국 등 아래 자금니께 제들 알롱기 탈섭의 조신 이콜 시진핑 등 아르가다 판리여 남니 알랑크르라지니 포정 가르부르 페크 총통 트럼프 등 아르가다 메라니아니 알랑크름 밥스르 용니 조심 코비스 마시 르자금니 제존즈나 스가디 산타 냠브르스촌 시진핑 스가다니 트럼프 스가다니 제 페브르고 포정 가르부르 페베 마흥아로 체르크키 중국 등 아르자금니 제 제르스촌 제르스촌 차르지 시진핑 등 트럼프니 제 하지데 히츠급할 시진핑기 중국 멈멈 동시르 주지르크 참자디 아리 멈멈라 르스 코비 참자시 바당 아르라 랑젠 톰니 농우 니브자 나브지 코르버 조승 코비 스템제시 시진핑 기단도는 중국 등 아르 자크니지 땡아 홍와 냠슈치 파시시 잔절란 공군 신용 도르치티 중국 멍멍치 제마살라 아리 멍멍치 정 제멘 중국 등 아린 데비아리와 멍멍 등 종지르 조너 조이홀 멍비 농우 나이능 중국의 아리 나준의 침범 중국의 베리당 토브종세 브르 단시샤제 이현 돔차는 중국 등 아래 자크니지 멍멍진 잠튼 보냐 이힌 돔차 핀핀 등 푸숑 야트 란다 소치흐릉 등 지치흐디 아리 멍멍 등 산중샤지르실 시진핑기 난집단도는 중화 머리지야 랍치는 제대로 원지르 등 아른 사리영 랍치는 지르바 갸멜 냠니 특장 슝니지 멍멍지 제슴 탄총 등 노르지 자랑글 멍멍시디 중화 자크니지 멍멍진 잠튼 샤지글라 르겐칠 메브르 근데 당시 르그등 제니 나르린 제득담빈 잠능식 냠터 정키 트럼프이 시진핑기 아르라 로르지 랑진케 제돈 참전능버 조슨 코비 갑스시 공기 단도나 나당 주시 시진핑기 판츠노 전족셰비 망지에스탕 라브친켄 잠지 즈요라 데네 야크니케 멍멍케 사비 케펜당타나 아중 야크니지 데름기 혼라 아잠수 첸부 갸니 묘총당 판츠노 토브종시 주시 시진핑가 텅디 참제디 아르 랑첸시니 루 니브자 나츠 코르비 갑당 케오창 슈그니 팀멀타다 냠리지데 잠릉라 럭친벌키 니 두시 시진핑 당 산데 뉴총 당 린지 미세르니 찬슬 소제 탈 제드르 사무시데 잠릉가 망비 루 제창기랑가 샤브디 당 페지라 망제 담분 당제 이힌 아중 야크니치 홍와 냠슈치 마그토시니 잠릉 트체 니브라 제카토바당 따그총아레 큰 소제 담질 다브라 야크니치 마멍치 제담멜 ངེ ཏུཤི ཤི ཅིན ཕིན དང མེ ཐེ དེ ལག དང ཅན ནི ཉམ དེ བྱེད དེ ཨ ཏུང ཨ རྒྱ ཁུ ནི ཅི ངར ལིན ཛེ དེ དང བིན ཇོང ཅི རེ ཅན ཅི རེ གུ ཤེ ཅིན ཡོལ ཤི ཚ ཁན ཅི གེ ཅི ཤི ཅིན ཕིན དང ཕན ལི ཡ ནམ ནི ཅི ཐེ ལང ཕུ གེ དང ནི ཅི ཕེབ ཞུ ཝ ཚོ མ ག གམ ཛང རེ ཁ ཁ ཆབ ཏུ ན ཟི གེ དེ ཅི སི རྒྱ ཁུ ནི ཅི ཟོན ཛན ར གེ དང ནམ ཞི ཕོ ཅན ཀར བི ཡ ཇ སི མེ ཏོ ལང དེ ཕེ མི ཟབ ཅང རེ ཁ ལ ཟི ཤི ནང མ མ ཡ རོ ཅི རེ ཁ ཁ ཡ ཏོང ད ཏོ ལ བ ཨ་རི མགྲིཁ་ཁ་ ཟབ་ཅིང་ རེཁ་གི སོ་ཅིན་ རེཏར ཏིག་པ་དང་ རོ་ཅི་ ཆབ་ཏུམ་ཤིཁང་ མགཏམ་ ནམཅ་ ཕོ་ཅིང་ཀར་བ་ལ་ནི་ཕར་དེ་ ཏོང་ཨ་ཇ་ཁུ་ནི་ཅ་ཟོན་ཅན་ ཤ་གདན་ནམཅ་ལ་ཁིན་དེ་ཤི རྒབསིན ཛགུན ཅིག དེ ཅི རྒྱཁུན ཅིག ཅུན ཅན རྒད ནམ ཞེ ཕོཅང གར བིན ཇོང ཡི ཇོང ཅབ ཁང དེ ཕེམ ནི ཛགཅི ལང མོ ནང ཚེ ཆི དང ཝང ཡི ཧ ལི ཕན སོ གོང སེ དེ ཤེ གུར ཤི
2: སাদি དེ ཚུལ དར གབི ཚི ཉེ རི ཉེ ཅེ ཁང ཏོ རེ རྒྱཁུབ ཅི ཅུ ཤི ཞི ཅིན ཕིང གི ཨ་རི སན ཅན ཐལང ཕོ དང ཉམ དེ ཕོཅང གར ཉི ཅིམ ལམ ཛལ ཞི ཅིན ཕིང གི ཏན དོ ནེ ཀྲུང གོ དང ཨ་རི རྒྱཁུབ ཉི ཅེ སོན ཅན ཅི ལོ ཤིལ མང གུར བར ཕན སལ ལ ཚམ རང ནང ཝ ནེ ཀྲུང གོ དང ཨ་རི འཇེ བི ལོ རྒྱི དང ཁར ཤོང ཉུང མེ ལེ ང་དང སེན་ཅན ཐལང ཕོ ཉི ཅི ཐོང ཐ བར སམ དེ ཤེ ཐབ ན ཚོ ལ དེ ནི འཇེ ཏི གར ཅིན ཆུང ཤི དེ ཐམུང གི ཀྲུང གོ དང ཨ་རི འཇེ བི ཅག ཟང ཆེན པོ འདར ནེ ཚལ དང ཁ ལོ ཅི ཅིན ཡོལ ད་ལོ རདར ང་ བར ང་དང སེན་ཅན ཐལང ཕོ ཉི ཅི ཅིམ ཐན དེ ཀྲུང གོ དང ཨ་རི འཇེ ཅན རང བ ཅིན ཅེ ཐབ ཅི ཕ་དན ལང གི འཇེ ཡ་ ཅིག ཅི ཐབ ཅ ལེ ངི ངི སར བ དེ ཀྲུང གོ དང ཨ་རི འཇེ ལི དོན ཉིམ ཚོན ཡོ ཅིན མང པེ རེ བ ཡང ཚོ ཡོ པེ རྒྱ ཁུམ ཉི ཡང དག པར ཉམ ནི ཐབ པེ ལམ ཏ ཅོ པེ གོང ཐུབ ག ཅིན ཤི ཅང རེ ལེ ང་ ཅི ཕེམ དན དབ ཤ ཅུ དབ ཅེར དེ ཉམ་དེ ཁོར ཟན པ་དང ཇ་ཚུལ་ལ ཚལ ཡོ པ ཤོང་གལ ལ ཚུན ཟན ཐབ པ ཤེབ་དར རེ བ ཡོ པ ཅི ཅི ཤུག ཟན པ ཚུན ཅི དེ རྒྱ ཁུབ ཅེན པོ ཉི ཡང དག པར ཉམ ནི ཐབ པེ ལམ ཤི ཏོ གི ཀྲུང གོ དང ཨ་རི རྒྱ ཁུམ ཉི ཅི ཉི ཉི ཉམ་དེ ཚུལ ཉི ཕན ཉམ ཅི ཤི གི ཁང ཇ་ཚུལ་ ལ ཟང ཨོ ཚུལ ཕན ཚན ལ ཅིམ ཅེ ཅན པ དང ཐན པ ཡོང ཐབ དང མམ ཐན པ

0: 아로에 차영원 떠나고 아예 로가로로야스 알아다르 차가고 아예 샵얀 코리고 예냐마 차가고 아예 남방을 떠노리 하루에 떠나 중국어 아예 남중을 찌르리 딸디 차가고 아예 로가얀 속이리지 하루 영카가 리고 아예 츠그스티에 누군다도 냐히고 아예 띠가 중러임지
1: 야로라 아양아야다 아예 라그고 야라그루와 알루루고야

다고지 하루가 자연타나고 영어로가 로로리지 하랑이 얼른 타나바고 영어리난 타나바리무지 하라이 얼른 타나바고 영어똥까르까로리무지 하라이 똥아리 창아고 라이라미위나리지 하론다 바나 제요도고 영어 제멜은 유가리지 하라타 츠고 치라고 영어 제민 소가리지 하랑이 얼른 타는 바고 영어 리난 타는 바리니지 하랑이 얼른 타는 바고 라뇨 히로가리니지 하루 영어 카우가 리고 라츠가 스마샤나리지 하라다르고 차유르고 영어 참으는 유가리지 다 중얼스이라고 영어 지금이

자샹세비엔 헨트고나바 랑리리 쿵게 데랑닌 쇼르자동이 렌친 용사당 차르송 성인 쇼기 디초 찌그당 아르카마 아르지 통아 초영 기른질 다리모시 쪼고나바

0: 자시 메톱고자 비 와능게 쳇
1: 아림든 슈그메타 쳇비 예신치 포냐
0: 와능 챙게 포냐
2: 디촌의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게르크 렌츠나 갸르통 샤제인 디촌의 녀르치기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촌의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크르 메롱 렌츠나 동제인
3: 촌친더라 알랑흐 단슴지 촌친더라
4: 촌친더라
2: 尖个是什么叫重庆的啦重庆的啦地处的年龄等干嘛什么叫你地处的年龄什么玩三人家的年龄我家庭下界人
0: 저는 50개가 넘친
4: 소문 50개가 넘친
0: 사랑기는 양주
2: 디초라 녀스므니 디초라 녀스므 땅 가르마 냠니와 디치나 세리 렌츠나 통제인 냠크남바 소르무나 양주 년친 큰 50개가 넘친지 닌셔비 렌츠나 권다 땅차스 켈치 년버 과전치
4: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얻는 인
5: 나모게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힌제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격 룽친 레군기 회계 진남기

0: 中央民望关切中心联控仪，中央民望关切中心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
1: 세계 넘버 2 샴라 생규로 냠달이 전쇼 교인 네가 레군의 베베니 주 산에 대게 되즈 다와 고베 체니 흉한 인기 나죠 계급기 조시 시진핑다 군대 펑리 연기 어레 중동 테렌포다 군대 멜라니아다 렌도 포장갑으로 참여 나와래 계급 예비조다기 중에 대외인의 기능도 나르베 표준 초수 당대 진조다 정샤 잔염제 멍실 제배 기전

0: 로규기 폐조 첨부식시 퇴종소 외세르기 초스 규비 줄람니 균도 격교 인신 강에다 전롱 나서 체시 天内 창위 공배 조배 춘이 타야 퇴유 내 总统 트럼프다 냠도 로규라 겐쿠르베 로돕다 겐심기 토안에 중에 제와 공배기 로규토 숲도 메베 레원냠도 중지치도 여지 낸되나유 트럼프이 조시 시진핑기 다딩 어리리 계둔 첨진나와 테니 기젠 댐바다 중재 하자 첨부토베 첨지식시 초니비 어중제와다 계지다 서구기 내둔 개진테 지도 딩습 체바라 기젠 댐베 중재 망부토비베 테니 계급 니가라 팬도 여바식인 조시 시진핑다 모두 지도 덤습 균교 체대 어리다 중규제와 공비라 냠토 니지 토브리 체신 여지 데나유 참여낭초비 시진핑의 펑리위원 넘니 트럼프의 멜라니의 피부로 어리 계급 이자강도 피부 계급 이부 좁다 당제기 렌도 이자강의 촘진 의마라 피부대 이자강다 샴둥의제 조어 무주시바라 생유 시진핑기 이자낭원준비의 로주두유라 종교르기 로지 디미강유 롱원이경업주의린 어리 미마기 어리 폭든 퇴니의 제대 어미리가 링창매 감사 침부터 돕조로 댐배 계급다 제도 댐배 김시준유 중국 미망기 중화 미래기 롱아동기 수균직내 균진 제대 중화 미래 깨달러부지 용어 제배 중국 폭든 은교를 제배 양교기 넘부사르배토 균제매바라 중재 사르발랑유 중국당 어린이 랑랑소소로 퇴민케주 댐배 계급니인 머시 계급니비 로규링내다 지조람노 콩베 조람제 민담메 원장 계급이비 미만기 제도 덴베 초월장베 리면니 직종인 펜준기 멘저사라 켈린다 진조 제바다 펜준 삼시다 제시리 진바 지고장 제슈 최와 냠레기 세토 링도 동와 미듄베차 토담 춘진 외삼제 체제 계급이비 제와 덴도 강주 용톱제 덴나유
1: 디게레군의 비베네츠 지역书记习近平起 菲律宾学术南京企业人工安全的动画谈，现在蒙对经济学术制度企业制度动作的规模动规行，中国中央情报局高级的电电，增领了空白期归属三百块钱七百台，白对空白的电电，库拉西部中国学术体位六百台，体位忙往扩对期归行年度拿去。 龙安县以车库全额别过数路路，让业绩学术牛村三对谈，空别了军械没办的规定单位，国际在俺来七万谈，出不是俺来六万，归属俺来七万阶级学术牛村给南巴三八九牛路安查行去。罗家村张某村那边，海南让某牛村出去，集团那边能住两岁，听来电信谈，韩国人的用户所真能住些了，人不到位，推个些些的两岁提醒去。
2: 到我主编邓秋拍的电视题，我空气能住听你叫啥子么了？念书听戏，记者不是喜不喜欢？英文不会去。如果要谈，我的男天天接近能住经济你对岸，俺最电视的念书七八的用个月。这种戏剧三学的电台，可追求这个路途电视，可追求这个国际从感头向天，念书听歌通读牛电动话谈，确定念书满的，也是去年也是专业拍的马路当地，直接去扩建了深圳没把谈，推出准确，我体会准确这个学术中途的有些缺乏些。 学术牛村里，业绩牛村区初步开展试探，业绩编修了牛村两类的客观开展实行派，空白期内当三百组军区编制，内部开展电学。他来到我塘部内到我东北派的，让业绩学术启动南征启动部落，南宁给推送来业绩集团承重松派的邀请，提南越国团业绩学术启动区，启用业绩学术启动派就来给部在业绩合作来给有把谁。 每届成聚图，陆地团结团、朗古旗、卢拉索、从索路边中国团、约罗基、团结美国、柴达尔基地、阿西亚团、约罗基、乌克兰团举行举办团。中国团、约罗基团结美国三十年聚会，席卷，借用给安塘部落内一把谁。 杰克将南呼和浩特聚集，一连十次沟通扩张起主任选拔张丽萍去。俺村陆军俺来住七十规制团，来住警组协党来所党委员，中国团约罗派的去团结美国去来住来去，军械没办的七路进的，解散来住办我所来去托办解阵协助了六届小办解阵女小姐的个人参与解决办事。
1: 小朋友从他小学在最偏的东区里，其实。

0: 中国国家业动会统计起诉，给进行实。记者书记习近平提，小旭牛村村队团、南兰西集团、点缀青叶天马古南田、中国小旭铁公鸡、中国赤兔、云县美白日陆都动画团、街上内准备小旭牛村国一初赛拖着东区行线端南画团之小旭牛村三队团初赛拖着东区别内端南区。记者书记习近平提。 年度艺术作品里，中国电器小旭牛村村队给过了十部小旭牛村乌索托南汇、涅兰西西南。中国杰克卡坦、乔卡坦念头、小旭国一点点、考验空别了规定动画坛、小旭念了点点、念归念这了规定动画。小旭三队了点点，空别去闺女健身棋盘。小旭念这了点点，最多点别中国的对白接前的，咱们给编出了云天拉水冷不透拒绝了念头规定动队学姐念对南区。
1: 团结村外牌，中国企业体委忙活时期，拉在谈出席小区前天，人民团举行会。中国小区牛总体，过了十一月，人谈这台企业突然消失，军械没牌了，人牌了中心会。广东杨建东那边，蹉跎龙乐直接苏州企业时期团结谈，他就出席，杰克谈社会中秋拉怎么了？小区中心会。
0: 过了十一月，小区牛总给杰克千部二百一百元钱，让杰克小区牛总给细菌、菌群啊，切入中心预备谈。城镇牛总亚速结巴，带来批件中心去。中国茶叶大年谈，规日日结束，城镇人类团结七街头，他随起我谈，抗拒挑衅疫情。中国陆队从团去过了十一月，规日贴的，杰克内准备贴动谈，说着茶叶去，他去学习做去。牛总这台十一月团建定色就是新去。
1: 浙江图明阿拉，曲队车送开，曲送转身不谈，街上内准备陆队从团去，来过主菜的，借用给团队队来预备食。浙江新进村团厅的厅长赵湘军去，俺村铁东谈来的，街上内准备陆队从团，七街一村刚才送出这回，俺们这空别东单了，规定小青东瓦谈，托啥了来谁谈，让店边大团在七东七角路购买单的，七街一曲队小区马拉走用，扛轿推过仓的东区行线去预备食。
0: 过了十一月，小区主办团，你别念句七八的，让这些小区七栋去，给这真正的把七楼东西去。罗地乡村让给去，人谈旁边六千台，因为老在说小区跳空去，过夜出的二十块钱七楼东西去。南镇的规模东西，小区各下去，不是三百用着，现在让给去，你别念别去，念南团的，怎么能谈？可别去，可给念句七星去。
1: 村团部部长熊把严冬去，俺村习俗团区个习俗菜，年俗快追追他去，说这么说，苏州来这去，三家的店边，习俗七栋了，规定当地习俗牛松团，再算苏州来这，俺们这批件主角的规定东就行。作为人心给习俗七栋去，明文白读书规避团，监控苏州外再去点去。
2: 人家牛松去，不是偷了他，偏在切入主角的规定动画节前的小区牛松潘女去，必须三百七十七就行些就一百十。这个内部呢，别问你出。人家他有个不人家了，人家团内空白的龙阿珍九个八一七个七八用着七八的，天冷，龙阿珍的七个九个八人家，人家团内空白的几浪家的，做那两件。 给人吃得起，可是算吧的。人类的有个空档期，人类团内空白来团，决定明白过来，各地些的人类团内空白期七十三八个月。七个人，你当什么就做了那个人类团内的细菌的，借用给读书，绝对偏在这拖着做吧的。人类团内没了，俺的外团个仓都动了，团内啥都牛吧，俺在特别切着做吧。
3: 原来团在扩展，俺们外配送超市动画；人类出门，俺们外打的街的；人类在聚，俺们外出街推吧。团内的业绩真最牛吧，代表俺七十多万；人类团内的各点人心的内部，俺们外三点头动画。编剧的制作空白的，没全用的空白主角的规定动画内部，俺们外五三推的动画节，这就引起口语。中国插队来的团座机操作选拔的，冲击极角攀岩去。
2: 团内人归了，没团规定当地，在聚规定的频率没团切入当局的，表里能团的 IP 的，那么英雄连那么的，团内来给为人这届的历届的队内，特别在聚的命运被读秀，俺的心准备这就赢不得，来的团队啊，不再拖把的，人队那边云片空白超速，代表啊空白当局人解决有。 차근항 초등기 랭겐 그디 카세 체유바데 징니 튜네 코드기 펜뉴 치로 동화다 링네 튜네기 퍼시 사르바 나르베 기생다 초바치구 니니 첸제사 뚜기 뉴버주슈 치로 동화다 링네다 첸제 냠지 띵섭치베 탑람 뉴덴 주십치구 숨니 제주 뷰즈에 토르 동화라 그디 당대 링네 제주기 명은베 돕슈 옥든치구 신이 Nyerkyongchi bu sunshu pebata rinne nguze shibshu chuze tor donggu. Ngani, tunle nyamjida penzun gudi donggu ding sabdu dangde rinne tunle da yugurso jayu tunle nyamjai kongbe la gudi donggu. Chungni, tunle kongbe ki gubali gyuru chede sagonda chongge da chongzibki rinne tunle tunjurunga kongbe yongwara gudi donggu. Dunni, Jingne Nyozongi Chokdu Dupshu Cherudongwata, Pujongi Jingne Kileda, Jingne Tunze Ngale Mangwa, Zemlingdu Gyubara, Gudi Donggiba Cheyin. Bijing Chige Geyi Lubling Nibe, Gese Jingne Da Yuguru Khongbe Simchukhangi Lagdara Gunzin Lishin Jengki. Lagzela Dine Nganzui Junggiru Yuguru Khongbe Ki Gyurim Chuegi Nyozong Leju Cherudongwata, Cenze Ki Chitabla Dine, Zegyubara Tunze Ki Namba Tibwe Mangwa, Sido Toba Chegyu Inbe, Ngunzin Nayu. 차근한 탄도 링류젠다 장도젠 냠제젠제기 가져 타종체대 라제 사르바다 튼제 사르바다 종남 사르바 폐주 제교로 구대동 왔다 중화이 표종 수균식내 사두령 신기 지교다 사두령 신기 콩비라 구대동과 튼내기 멍시 투림젠다 튼내제다 대립젠기 추세 토르동와 제체대 링내 튼내기 퍼시 사르바 대외 망와 초바치 교시 뜬유바리
0: 디글레쿠네 비베네츠 三个月把人家吃了让给几个汤不开局苏里来车操心团年新多七八的行呢中国盘南司机电表案科局切片龙岩市人家几开局电汤给你马拉七千年给几温吞出在组里预把汤盘南司机预定那对切片女把军切没把人吃了新预把谁错金通我这切把行呢让给几几米国送汤出去给您面具的归汤面具给您新看给您苦有叠价钱错案实际前期开局电汤给您马拉做预把汤接下来给几温吞出在组里预把谁厕所给送马拉天让给几俺认为温吞汤军吞吐片厕所给送马拉做局别准七星月景我路他在局了电台家具我在给送七八年 中康日本的电台我在给送七百措施拉在冲突车局人心温度的七星区民宿大卫库拉的月别来跟天归为大卫的大卫西别大卫库拉的月别全世界天下从我见他第一次七星六个月超过结束局就没病毒切的各自拉在主场开始各都的春天大卫库拉牛津七百库有货出场那天的结果变化了给零点不切一百十一 파르난기 레베 체리 혁공수 계지토 토마라 사두체페 응르구충회 레주 튜지타 레소 튠주롱아 체린수다타 늉지치페 직제카지 파르난스지수 제주르 체휴바타 카규베 콜람토 초대 구주 팅만 체베규 계지토게 통매 체계 망부 중요진 직지 니튜가 라제 사파르 라주 두바타 산이 망부 중요 민가래 카규 수리트 미세 크루유탄 산비 람스르 심주 세규티 망주 민주 최공수 누르신 세규르 최십체 신규 모두 제발에 따나 대신 숨바다 젠키 예외 추다 탈류 다와 기외 더주도 주지 유바시 추다티 징미 크루유라 랜드 제바유 미 류캄키 균도라 심주 제바마세 파나스지기 투윤 로지기 풀규기 지미 류캄 출난 곡송타 미수 다외 콜레 최십체 린키 균도 중유 지수 곡송라제라
2: 推进多日子前的集体体育体育委员会颇具雷根准备开具备电厂了给力七八的梦西定局八十一这个雷文的别别内次三个月把他出备部内西多中华的行呢他留存图让给几个级区的组织人七八的各地脚步党员大把党部内给别怕的给用所出备组织人贴盟于国土同居路主动国际居民松党的摩托都车托备托内国际居民全前有 다바 당분의 예배 파라 개용수 리카기 추비 남자 균치 숨다 개도 라다르 체유 계급지 추비 레저 개진기 남자 야당업주 이체 인배 스전 바중 칭유 코 초주기 알레체 유도 소바츠 튜딩 이배 레저 가주 조준라 경유룽아 구디동신 유바다 민가라 레저 개제 개주 켜줄하 리조신유 다바 당분의 예배 파라 개용소 추비 레저 개제 카 니슈 접게 사도 레고 주부대 능인 로시브로 레고 축비 레제 청부레 개신유 디주 거숨기 추도 견진 줄람 서베 레정응어 그도 창가르 촉된 집에 누교 서베 지디 랑고로 레유도 파교 초교 시신 유받다 대구지 레주대 개제 숨주 담바 토르단유 응바다나 다와디 던주도 응어 그기 목돈기 레가 창마 레급 토바 체규레 계급지 추제 레저조 경묘로 빼와다 퇴송수 둘이 된자라 개는 집에 신주 동구기 속중야 격부 체신유 니샤 칭통가 신주 동구기 팅럽전 교로구 레저니 개용기 개진이기 춘다릉신기 레저식 임바타 민아라 아래 격부 체신유진 카탕베 속중 남자한테 다와 주베 던조도 추유로 송라 리급신데 다루 근두기 신주 딜랑안 젠토바리아 개는 체규레 탈루촌도 추비태 마저다 멍위도 제기 교르주 균등아 딩섭도 당유 다와 당분에 개배파라 개용기 추비 조준태 멍주기 마자 고르 통주로 갸다 숨지 숲시다 치와시 낭진 쳬바테 퇴총불에 갸지 개주다 정중직 파르유
0: 이글레 군에 비외네 추 니에차라 게시 지게 칸 선교로 중래 칸키 롱아 진게 차고 중앙과 고족배 조조 조외 선교로 용자 총도 럽탄 림바 공소 제바타 총라 더구 토단 지게 주제 제유 겐 그루미니 롱아 진게 차고 중앙 배신 랑게키 총제 초대 더구 토단 누바타 추세 칸교 토르 단디 시균 하찬 치회 총라 탄 참배 더구 토담 게말라 튀고 찬도 동구 시송 주바시 龙安镇给采购军阿片在内南给有几句的铁冲了前目走中了空我归内归地东归巴坦不是立北给客都请抗救族人协法三十坦面在给叠加德归托他们的兄弟家把所及铁归地开琴日坦日不切许冲了德归托他们几个聚集三九日政策法局长巡把数为一 龙安镇给采购军阿片时德归托他们在坦电巴坦空被了归地东瓦尼开琴娘土进巴坦几句的坦国一 젠주 쿠린 데마제기 좀데 말라 뒤치 쿠양라 토담냐 야부토베 베주루 직시 되네 대교르 뉴데 토바치 구시 모드나휴 수웨히 총전에 치르튠세 탑람샤동 첸테 유리 총녀를 미치바타 총녀를 치삼샤베 켈레타 게르게 소종 총두 쿠린 데뱅아 총전에 치르딘 제발을 구디단디 총래 토 슈바타 마르튠바 닝교르 서수 용와 체크 从一日起步空北地布设了各地东北蓝水推上头东瓦滩菜坛点边逆着滩人工沉浸布设了德国土坛七八所及七德抽绿土皮卷前的能进南北真罪了举着前的从一日起步布设土的东瓦滩来去七德东北土别军七八来出美北真罪土推罪出拉美东区路车队七贵些送于八十 龙安镇给采购军阿片时，让也给解决别开往了南市水平内丢我些土地，北边举着前天，查到七十村滩铁东军内将为从我所及，从一日起过军区前天都东进行不实。北线先把滩人口马尾内丢了米边，抽队协助送的，从这镇主体人口他们困难镇本田，半个月度镇边可有三部队就扛着车队协军不实。咸阳。 给东南我国七八坛六塔米团片珍珠了我国七片沉浸茶具熟悉别瓦坛给东纪念卡的德西普切林坛我的东瓦索奇拉泽努巴切罗东华从一日起步布些坛来去了几对坨西皮的七秀切罗东纪念巴西拉巴尔图第八克雷基城西坛吉特电笔茶为修设索奇德国托坛阿尔维切罗当地第八克雷基古松会跟着年度当地第八边角的三对坛军车空白了各地东纪念巴西
2: 这个雷公呢，白白，你住，落地下村，让家的苏州内里，军队啊，几个人不如拆掉苏青巴达，这孙间的人类间，帮美间接的空的，叫苏青的，苏来边就是军舰没把它，比如说偷东的，塞北桥是空白穷游，你家人，在住落地内里的，出借塞北忙不用着拆游，人类拉多卡巴的信息别。 这孙苏军忙不行了，才给三十八穷的，让点新旧三十八前辈，少叫人力的，拉到卡巴拉内莫罗，从旧听堂不前辈，女旧三军铁外穷我的，旧东铁外脚不穷有。旧今年不应别吃起起，杨当家都，第一听家长可些脚讲，俺的心，军家看样没把了，难脱给有。拉到卡巴拉穷穷些起，人力的，吃顿，现在出去见呢。 人类苏军派的给团队指导，就是哈咱们的团结人就这一 로디 샤르춘 당계 증원된 수준 내리 균제 매바라 공배다 똑처로 친유 동지 사슈 랭은 바라 더

0: 와게바다 시균 연기 락제 토베 수준 내리다 정진 튼제 수준 내리기 파누진다 퇴충발에 가소소로 계제 주루다 정중 뛴다 계제 중하다 정중 뛴 파라바다 근유사르비 시균 연기 소래 파주리아 레키 뷰체 주제 축래 게데 소래 벤줄라 니지 집에 뚜슈 쪼브르 교류 원두기 수준 내리 원투 이바테 던도 튼기 치단 등급진도 교류에 토네 춘기유 신전기 직류 수준 딘시식도 교육업 니마르 졸업에 악도 치숨점 난기 계속 곱주니 견대한 악수 임받다 된세 나가 치뒨 하점기 그지다 제와유 민예파라 랑계기 림지체나 멍시 림배 직류 수자 칭안다 촉동 하점 준심받다 시균연기 수준 내리 켈레기 미덥 직류 락제 배주 협대 동세 주제 숨례 개유 수준 내리 균등아 제순기 초수 공배 침받해 개난기 소래 변조기 멍시 땡도 침받마세 치동라 괴쇼 침받내유 다와 개발아 시균연기 소래 치동기 총소 지주진다 퇴총발의 개제죽지다 정중직 파르대 다왕아 뒤마라 청내 니파교균 교토비유 대낭 제순직제 퇴제 치동 체교대 치조연유종 판유조배 괴쇼 조보로 교류유
1: 디글의 공내 비외내추 在国外的杰克城市区谈六十八年新的情况的行呢让杰克提到三百多年城镇编组的开工期那种新的民的所有企业所当瓦谈天哪杰用城镇编组的六十组队五连组不谈第一期目所拉杰三百有些六十几年两连五月谈两只头发的规矩动画托罗布了继续写出恰巧的七八所区域明儿杰用给托罗布松的了给话的城镇编组的企业起来做区不是
0: 这个来过来别别你出你现在空缺不大这边中国家族空别端上你说你都你说这种老师不来我们把它行了你都你说这样的老中国家族空别端上家的送去送你的成就你心不得老空不来家族你的成就我怕了吧家族编就必须空别了电表啊各地特别有劲家族结构都不进组织了偏这三十八特别团队的出现呢电表呢你都你说这样的老 gyazui satar tunlegi pata lokumale gyazi tunda chengchung sum parabada. Tenang gyazui leje dikche sudun lirida. Gyazui menze da gingui tunze lirigi pata lokumale kasusoro gyazi juda chengchung nida gyazi chukda chengchung jik pariyu. Gyazui sudun lirigi degyo nuba gyundu dendu chimbe padangi gyazui tunki rindan tombo nansungwe durze gyazi sumju suni simbada. Gyazui chusing sulegi jenzui nuba ya gyunjian bebara chiru chinde padang lo kongmale gyazi nishu zengata chengchung jik pariyu. Gyegab gyazui chirin dine gyazui benjuru simju kanki julin shunba suri jeyi. Nidong nishu zengat loro gyazui to nyalaya chige nyaba mire chanyum yungbap zangma goro chisumda gyadong singyo bata te lo kongmale gyazi dunda chengchung si parigyo. Tsuju tunze goro chize gyundu nga mangdu chinde nidong nishu zengat loro tunze dun chisumdo gyagya chokju simbata mire re chanyum to tsuju tunze wangze dongge nishu zibdunda chengchung chok sinde chongmede byuli jigaragi yunggung tibay mangwa kodun tobyo. Nidong nishu zengat loro 개용기 갸주의 유구를 내리기 받아 로콩물에 갸장아다 청중 굽하리기 받다 유구를 초생기 주바 로콩물에 갸진이슈 쨍아다 청중 순파리기 유지주의 예술의 응은바라 예동이슈 쨍아로로 랑게기 존의 뜻십체리 갸주의 천십직시 심주 사르비기 조준 균등아 망도 침받다 갸주의 직지의 수준다 초도 농로 갸주의 면제다 경의 툰제 내리지라 미비에 사다 툰내라야 튜레진기 마죠 균제메브라 망도 친데 남망진기 마죠다 마자 두지기 디부 종류로 초비유 소르제이 대진베 로직나 랑게지 갸즈 천제사 되기 좀제 균제메브라 튜바다 초딩 추십체린다 갸즈 뉴규 서바 정진직 뉴소 락제직제라야 공베 서바 종유제주유 소르제이 콜라시뷰 쪼와 주주젠기 잉추 남베 초도 롱로기 차조로 상외 말하기 배도인 일주일에 남자 당부 인비 디주 거숨니디 당체 시직젠기 디주로 리급 총하다 란게기 란데 십수 제비 정중수랑기 추지 응외제 최대 응옥등 교육이 서림 파르동 수르비 제십 뜻십 체리 말하되 호자주 딩체 미 책동 이길 하점기 초딩 사공수 초도기 최다 리급 총와 갸조르 토다다 초딩기 긴캄 증류 응시다 빈남 망외 비입 추십소 갸주의 켜공기 AI 비입 침보 응어지리 용라 체유배 단계기 갸주의 천재사 되기 빈류 균제매바라 치루친 유지주유
1: 这个雷孔呢被问内区你家人结合面具跟送去企业大头把这么切的出现都会面具拉在沙巴塔吞在沙巴的面的面具小区人孔为了电梯级别冷露出的拉达的切头人孔给那么长的拉在沙巴塔吞在沙巴的出现马托被空的电梯切过巴塔不利面具杀对冲这期忙错了天把抗掉准土把切就电梯 拉在沙巴塔吞在沙巴提的出的坑内内套都吞据突破的新旧沙巴塔西边国帕人工电梯七八所路子忙不久过几月面具小区人工电梯七八南昌右边三年卡给面具雷孔旗西内人工电梯前年着准突破塔至于吞在规矩突破内边将停不住别具通突破借用个月 人工为了电梯机南昌做不得刚才路子是行行促进他们的规矩他人工电笔你前面这就突破了穷学不适人工为了电梯机别南昌给冷路吹袭七八月人工起叫别的机别刚才路子提杀对了在新旧三边塔那套新旧起推上所恩路切学 结合面具给送去面积人工坛村谷女主席市长宣发东朝会议为了人工电梯机南昌组别冷露天向三年最近杀对送了美国营地内头给人谈起话谈面具切得高度的用费拉在沙巴坛进内头给国后开心公话谈高则铁公给面具干内女电昂西化面具一片这坛内了平在托了东亚街区直接沙巴坛尼 面具一东西公话谈内把人偏不多有铁做我的真怕下句取些军都东西去就是三八谈松解日节去不是结合面具给送去的人工为了电梯级别南昌组管的初步有几个人把都不明了国天马路当回脚浪车我听着也明白了腾出人工给南昌了我说的有土民给刚才提只有吞在三八提的敲键通的规矩通明了让来有几年的难去 面具小区人工为了电梯级别南昌组准七八天，星期几去日数前的借用机这些日子别那么节约钱，拉在来吞在几个托马的日数前处。提前说，面具来供新大区，杨家的日数前没过八天，星期日边面具跟酒店前卡去样，杨家的当日的前过一面。提到了这次，拉在沙巴提的借用所欠的他规矩脚步特别了偏不一不是。 生日天气，公司孙主任也祝寿庆，人气旺旺，拉糖巴桑他们行，来生更困难看，密码也不拉稀。

0: Tabri Tang Chenzi
1: Biri Tang Miamle
2: Chidi Tang Kumpi
3: Zemlinki Tirin Kasan
4: Zemlinki Tirin Kasan
1: Singlinki Gunkamsa Shamla Zemlinki Tirin Kasan Shibi Lizen Shuhin Tingdi Lizenki Nang Tuan Zoni 中国南北天热间里普干人会追根给落出文白国食堂滚片堂三队团结之期一起一堂西的家族节目归期女国集团队主推蒙托专心预备国中国预先社归期电价刚硬是环追过去片特朗普团结别国无林日会有六个给人力给人力预国期这三三不足别国 Zhongkui Langkor Kilekhi, Aosichurikhiar, Pekegi Parton Dubia Gorsohi, Xiamle Tingdi Lizinki, Nangtun Shibjnam, Senjona. Zhongkui Nampi, Tingrib Jianle, Chumche, Nguyensi, Tuputupti, Zhongkui Gikib Jukong Malaki, Tepju Chargutha, Gurchu, Tunjur, Tungkong Gulun Jetiki, Tumong Mayinpi, Lekche Nguyenyupshi. 중국자들 키르기스탄키 중첩 제목화 바키 티쿠라와히 메르웨코 시진핑키 게시 경로 관련화 세비의 팀 앞에 키르기스탄키 원조성토 빅스키토 적신 대피나 중국 남비의 팀자진키 주의경도시탄 코르규 댄치라 규짐 댄비권에 这些给予不是中国南北停车间的中间温室推不脱